네, 기독교 캠프 코리아의 초천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된다라면 얼마나 예, 아름다울까요?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지겠죠. 예,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아, 이 세상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뒷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거울을 볼 때 보통 앞만 엄청 신경 쓰잖아요. 앞은 뭐 저기 뭐 눈곱 꼈나 안 꼈나 보고, 코털 삐져나왔나 안 삐져나왔나 보고, 뭐 하나 작은 거라도 굉장히 들여다보는데, 정작 뒷모습은 우리가 안 보이다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무심하게 넘어가기 마련인데, 나에게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내 뒷모습을 다 보죠, 그죠? 네, 내 뒷모습을 다 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건 이 뒷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뒷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앞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이 정말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확 드러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 뭐 누가 볼 때 친절, 뭐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가, 운전대 잡았을 때, 야 이거 공감 많이 하시던데, 운전대 잡았을 때, 나 혼자 운전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 이것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앞모습뿐만이 아니라 뒷모습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의 뒷모습이 그냥 뭐 지나가는 데마다 그냥 예수의 향기를 풀풀 풍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M98.1MHz, 신주의 FM92.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뿜뿜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출석 체크 완료되고요. 출석 체크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두 곡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셔서 하루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 시작하시기 바라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이렇게 다 알려주지? 예, 오늘 퀴즈 아니니까. 예, 퀴즈 아니에요. 퀴즈 아닙니다. 편안하게 접근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 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예, 그 가사로 옮긴 그 곡이 있죠. 예, 이 작은 나의 빛, 이 작은 나의 빛, 빛이게 태양 꽃 찬양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2차 끝나게 비에 비추게 하리라 엘라리 샤인 전에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디제이 창법이 왜 그래요? 라고 예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그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 노하우예요. 노하우. 예. 그래서 어떤 노하우인가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하우냐면 당황한 거 아니에요. 예,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찬양이나 노래를 할 때 약간 그 고음 부분 있죠. 고음 부분. 예, 약간 부르다가도 내가 먼저 알아요. 요거는 잠시 후에 내가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 여기 나의 피치로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어요. 예, 그 구간. 그 구간을 좀 이렇게 멋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예, 어떤 거냐면 그 예를 들면 그 찬양 중에 고음으로 유명한 곡이라면 뭐 항해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내를 놓지 마소서 그 부분 예 그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덜컹거리시다가 낙오를 많이 하세요. 낙오를 굉장히 예,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내를 놓지 마 소소 이렇게 주는 던져 훅훅 던져 공중으로 훅훅 던져 우리 그래서 공중파잖아 훅훅 던지는 거야 주내를 놓지 마 소소 이렇게 던지고 그죠? 또 어떤 부분 있죠? 예 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약간 던지면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난 그렇게 배웠는데 예. 우리 제가 어린이 합창단 시절에는 이제 그 두성을 많이 알려주셨었어요. 예, 요즘처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두성으로 이제 예 정수리를 열고 내야 된다. 이 정성을 내야 된다. 두성을 넘어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터득한 자체 노하우고 약간 던지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예 저희. 가르쳐 주신 분들을 야,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해하실라 정말 존경하고 정말 존중해요. 예. 네, 제가 잘못 학습해서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당시 저의 어떤 그 지휘자 선생님, 우리 또 반주자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었는데 어쨌든 예, 두성과 정성. 예. 이렇게 소리를 열고 이렇게 위에서 던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괜찮지? 괜찮아죠. 방금 좀 괜찮았잖아. 예.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지? 찬양 중에 그 큰 곤고를 넘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예,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DJ가 굉장히 곤란해졌네 지금. 없던 걸로 안 되죠, 이거. 예. 뭐, 여튼, 한번 써보세요. 예, 다음에.

한번 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느낌이 확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찬양 듣고 올게요.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아, 정말로.

네, 뿜뿜 라디오 오늘 코너 시간 코너 4근 코너 코코노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노 시간 기독교 명언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멋진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멋진 명언들을 함께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또 어떤 선배님의 명언을 한번 만나보게 됐지. 이분이 나오네요. 예, 이분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펄전 형님의 찰스 스펄전 형님이, 어, 야. 야, 우리 스펄전 형님이 나오시네요. 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예, 명언 중에 하나를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기신 아주 뼈를 때리는 명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찰스 스펄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명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이어요. 너덜너덜해진 이것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삶이 너덜너덜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덜너덜해진 이것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삶이 너덜너덜하지 않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아, 요즘 웅성웅성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왜요? 왜요? 우리 찰스 스펄전 형님. 형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덜너덜해진 이것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삶이 너덜너덜하지 않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뭐가 너덜너덜하다라는 걸까요? 사물일 것 같죠? 예, 사물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은 무엇일지. 힌트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정답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러브의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자 오늘 명언 퀴즈 정답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이것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삶이 너덜너덜하지 않다. 자, 과연 너덜너덜해진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도 예 많이 계십니다. 예, 많이 계세요. 뭔가 너덜너덜이라는 표현이 이것과 좀 어울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정답을 보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새 것 같고 이러면 약간 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네?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의 이것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본인의 이것이 있는데 힌트입니다. 지금 힌트 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이것이 있는데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새 거야. 너무 빳빳해. 막 손에 베일 거. 요렇게 되면 좀 곤란할 수 있어. 아, 물론 이제 그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기 깨끗한 게 아니라 뭘 펼칠 때마다 쩌쩌쩌쩌 소리가 나는 거야. 쩍쩍 소리가 나고 뭐 붙어 있고 이러면 약간 예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먼지 쌓여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힌트를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너덜너덜해진 이것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삶이 너덜너덜하지 않다. 이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굉장히 예 진짜 도전이 되는 말이거든요.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힌트까지 뭐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보내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조금 더 드려요? 아, 조금 더 드려요. 이거 뭐 이 정도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예.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나의 사랑하는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소요요요요요 요 찬양이 생각이 나죠. 예. 아, 이거는 뭐 거의 정답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예. 그런 분들 있죠. 예. 그 헤어졌으나 그게 진짜 say goodbye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게 뭐, 남과 여가 헤어졌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 헤어졌다가 아닙니다. 이게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해졌다. 너덜너덜해졌다. 그 말입니다. 너덜너덜해진 이것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삶이 너덜너덜하지 않다. 이 정도면 뭐 정답을 알려드렸다. 자 과연 무엇일지 조금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DJ가 육성으로 예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들려드렸는데 아,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예 바로 이어서 해주시니까 아, 상당히 DJ가 조금 이렇게 멋쩍네요. 예 감사드리겠고 예, 이렇게 데뷔라고 하죠. 예 데뷔로 이렇게 이렇게 확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 찬양이 계속 노래했던 이것, 이것은 무엇일지. 너덜너덜해진 이것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삶이 너덜너덜하지 않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 가운데 들어갈 이것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네. 성경. 성경책 다 정답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일기장은 안 돼요. 예, 일기장은 안 돼요.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 예, 왜 안 돼요라니? 안 되는 거 알잖아. 예,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삶이 너덜너덜하지 않다라는 것들. 왜 예전에 그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 삼국지를 그 세 번 이상 읽은 사람이었나? 다섯 번인가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삼국지를 뭐 몇 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뭐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성경을 3독 이상, 5독 이상 이렇게 한 분께는 무언가 남다른 게 있습니다. 예,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샘솟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굳건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삼국지의 그 말이 여기에 제대로 아주 통용이 되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성경 읽읍시다. 알았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아주 그냥 예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지 아니하고 이들을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셨는가? 광야가 버림받은 장소이고 광야가 힘든 장소인데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내몰았는가? 하나님 편에서 광야라는 것은 버림받은 장소나 힘들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코스로 광야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의 필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광야 훈련 학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리게 되자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홍해를 건넌 지 한 달도 채 안 돼갖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더란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안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기적사건은 우리도 인생의 구원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났고 회개를 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욕하고 오늘도 분노하고 오늘도 싸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오늘 광야의 이 힘든 가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훈련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보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문제가 드러나려고 할 때 믿음의 본질들을 깊이 있게

0: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을 통해 필요한 은혜에 대한 공급이 있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이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뭘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배고파서 오늘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게 뭐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만나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곳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나만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메추라기만 주셨습니까? 물도 주셨어요. 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꼭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그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냥 받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가?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 생활이다라고. 마지막으로 광야의 이 시간은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느비딤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원망해요.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호렙산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죠. 처음에는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그런 죽겠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안발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있구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경험의 학교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길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갔으니 나중에 오실 분들에게 광야길을 소개해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 훈련 먼저 받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아본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본 우리가 가나안 땅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광야 훈련학교를 졸업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광야길에 들어설 많은 사람들에게 길과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3: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부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0: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상원 경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막히고 묶이고 상한 것이 풀리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창원 경남에 세우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임한 고난은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빠져나올 터널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과 간증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걷는 복된 삶의 걸음걸이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창원 경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친히 다스려 주소서. 모든 어둠의 깃대가 꺾이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며 병든 것들이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은이 아니면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오늘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자, 2부도 역시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격한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 분 소중한 거 특별하게 모실 테니까 어서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찬양의 은혜 아니면 예 띄워드렸는데 이 은혜, 이 극동방송을 통한 은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묻어나온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누리셨던 그 은혜들, 그리고 생겨난 그 삶의 간증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그 자체로도 풍성한 우리 또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샵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1069번으로 수기라고 두 글자, 수기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1069번으로 수기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뿜뿜라디오 가족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돌아보고 나면 더 뭔가 더 새롭고 또 새롭고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이 또 그런 은혜의 복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왔던 그 은혜의 걸음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들 참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는데 이번 그 수기 공모전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 너무 거창하게 쓰지 않으셔도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기 공모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림 사모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극동방 송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들으신 이후에 뿜뿜 라디오 오늘 코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커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0: 네, 뿜뿜 라디오 오늘 코너스키 코너 4근 코너 코코노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믹스 게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거의 좀 굉장히 하이퍼 리얼리즘의 소리. 예, 믹서기 소리예요. 믹서기 소리. 예, 다시 한 말 그대로입니다. 찬양과 찬양을 섞어서 마치 한 곡처럼 불러드릴 겁니다. 한 곡은 멜로디로, 한 곡은 가사로. 그래서 두 곡이 섞여서 마치 한 곡처럼 섞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과연 어떤 곡들이 섞여져 있는지 그 두 곡을 여러분께서 찾아서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곡은 DJ가 직접 불러드릴 겁니다. DJ가 직접 불러드릴 거니까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기여 아니요. 예. 굉장히 기여 아니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묘미지, 묘미. 예. 그래서, 내가 아는 그 두 찬양을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멜로디의 어떤 곡, 가사의 어떤 곡. 이 두 곡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두 개. 그러니까 총 네 곡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아, 요 곡과 요 곡이, 섞인 거예요? 제작진, 요거랑 요거랑 섞였다고? 오, 그래요. 야, 이거 섞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이 찬양에 어떤 곡들이, 어떤 찬양들이 들어가 있는지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첫음 잡아볼게요. 이걸로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No echo. 오늘은 약간 조금 담백하게 갈게요. 예. 지금 DJ도 약간 담백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담백하게 갑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1: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님만

아니 갑자기 너무 믹석, 너무 믹석이야. 예. 자, 과연 아,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 찬양, 제가 불렀던 이 찬양에는 어떤 찬양들이 예, 섞여져 있을까요? 두 곡의 찬양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멜로디는 야 이거는 너무 멜로디야. 예, 너무 그거는 박자에게 조금 쉽지가 않았는데, 자 과연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멜로디, 멜로디 지저스 마이 멜로디, 자 과연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찬양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0981번으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 믹스게이 오늘 첫 번째 문제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 멜로디에는 어떤 곡이 포함되어 있었을지 그리고 가사는 어떤 곡이 포함되어 있었을지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조금 쉬웠죠? 첫 번째 문제 난이도가 괜찮았죠? 그죠? 예. 정답을 이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결과는요. 바로 멜로디는 소원이었고요. 그리고 가사는 오주여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주여 나의 마음이 어떻게 딱딱 맞죠, 그죠? 예. 그렇게 찾은 거예요. 자,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리고 소원 두 곡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이후에 두 번째 문제로 돌아옵니다. 커밍 순.

네, 오늘의 정답 찬양이었던 소원, 꿈이 있는 자유의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찬양 믹스 게임 두 번째 문제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섞어볼까요? 아우야, 많이 썩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거예요? 요 두 곡? 이 두 곡이 섞여요? 그렇구나. 이거 수고했네. 이걸 어떻게 섞지? 자, 좋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저도, 예, 해봐야 돼요. 이거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된다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가사는 어떤 찬양인지, 멜로디는 어떤 찬양인지, 정답,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One, two, three, 한, 난.

마무리는 이걸로 안 해주면 안 돼요. 예, 뭐 함성 소리도 되잖아. 예, 함성 소리도 되는데 하필 왜 믹서 소리가 이렇게 힘 빠지게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 아우 그래도 뭐 깔끔하네요. 예, 뭐 미련 따위는 없이 그냥 너무 믹서야. 자, 과연 이 방금 제가 불렀던 곡도 역시나 차 멜로디에 한 곡이 들어가고요, 가사에 한 곡이 들어갑니다. 총 두 곡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곡들이 섞여져 있는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답을 받아봤습니다. 찬양 믹스 게임 두 번째 문제.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떤 곡들이 섞여져 있었을지. 이번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사 부분에서 약간 좀 덜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제목이 뭐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제목이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멜로디는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었고요. 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요거는 뭐, 예, 쉬웠고. 자, 이제 가사. 가사는 바로바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걸로 시작하는 그의 생각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정답 이번에도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의 정답 찬양인 그의 생각, 우리 준모 형님의 음성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 이거 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마무리가. 자, 봐봐. 그, 조준모 형님이 그의 생각 끝이 없단다. 이랬으면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예, 다음에는 함성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또 뿜뿜 라디오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남은 하루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할렐루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우루과이 한 작은 마을 어느 교회 벽면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채하고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며 살고 있으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만 찾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혜영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참 많이 찔림을 오늘 당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 광염교회 정광섭 목사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잘 지내시죠?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오프닝 멘트가 제게도 많이 찔림이 됩니다.
0: 저는 늘 습관처럼 요즘 이제 80일 겨우 넘은 이제 셋째 손자가 있어요. 깐난쟁이가 있는데 얘를 얼르고 달릴 때 옹알이를 할 때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중얼거리듯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러면 얘가 이게 같이 옹알이를 따라해 눈을 마주치고 근데 그래 좋아라 했는데 오늘 제가 이걸 한번 써봤거든요. 한자자 쓰면서 마음이 쿡쿡 찔렸습니다. 야,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이게 정말 실천하고 순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걸 요구했을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1: 우리의 고민이 늘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네.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
0: 네, 맞습니다.
1: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기도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생활들.
0: 네.
1: 찬양은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데
0: 네.
1: 그 찬양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네. 많았거든요.
0: 네, 네.
1: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어쩌면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0: 네.
1: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0: 아멘.
1: 합니다.
0: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네. 하는군요. 우리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이 되어 사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장마의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눅눅함과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든 산하의 식물들은 춤을 추며 성장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이 누구에게는 아픔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도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 아픔들을 우리 삶에 내리는 수많은 비들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담고 내 삶의 불편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하시는 사모님, 담당하시는 PD님,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중보기도 팀들과 또 극동방송 애청자들 한 분 한 분들 오늘도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연필로 꾹꾹 눌러 담아 아버지 하나님이 문자를 보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보내준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찬양 한 곡 듣고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0: 인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남편도 구원받아 온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가정에 한 분이 이렇게 아픔이 있으면은 온 가족이 사실은 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아마 아드님들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잘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김 집사님 지금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다 그런 거 보면 아직 수술을 안 한 것 같아요. 파열을 줄이고 일단 항암 치료를 통해서 파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수술 여부를 아마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 터인데 힘을 내어서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8300번님 곁에서 늘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김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집사님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치료 과정들이 참 힘든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힘 주시고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질병의 장맛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암 치료받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췌장암의 파이가 줄어들게 하시고 앞으로 그 이후에 수술이든 어떤 치료의 방법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치료의 계획들 위해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잘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잃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엄마의 아픔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시험이 들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집을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들의 마음도 엄마가 아픔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남편도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 기도하며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남자가 거룩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남편이나 아들이나 하나님이 두 분이 부인 집사님 되시는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다음 기도는 63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저번에 응급실도 가셨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부종의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네. 아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신장이나 또 하지정맥이나 이런 것들로 아마 영향을 또 받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속히 잘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아픔을 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자식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겼다면은 이제 나이 들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터인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6347님 하나님 엄마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서 응급실까지 다녀왔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속히 그 부기가 빠지고 보행이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모든 생활에 불편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정맥과 신장도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어머니의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주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고칠 부분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회복될 부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어머니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 기도는 익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딸이 무기력증이 와서 보건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이라 어른들에게 인사도 못하니 어른들은 딸을 오해하고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도 문자입니다. 8300번. 지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인 김집사님이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중입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며 집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0: 또 친구가 없다고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하라니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상담가님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병행하자고 합니다. 딸이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이런 상황이 그럼요. 발생하면 본인도 네.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그치. 속히 딸이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1의 딸을 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바라볼 때 딸이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한 삶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반 병원에 가면은 이것은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힘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딸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삶에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총 만져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일에 이런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의 한가운데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제가 아침에 폰을 탁 이렇게 여니까 아까 목사님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네. 검색도 안 했는데 그 첫 화면에 오늘은 이제 적어 왔어요. 또 신기해서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매년 7월 3일은 전 세계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그러네요. 저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요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네네. 아마 세계적으로 네네. 캠페인을 네네. 벌이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죠.
0: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또 크리스천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좀 덜 쓰는 그런 비닐 봉지를 오늘 하루라도 생각하면서 특히 이게 한 번씩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바다 거북이들이 그게 해파리인 줄 알고 먹어가지고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또 무슨 먹잇감인 줄 알고 또 그물에 막 그게 걸려 있는 거북이들도 봤거든요.
1: 네, 그런 거 많죠.
0: 예,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좀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렇게 났으니까 이 해양 생물들이 또 다른 동물들도 그렇겠지만 엄청 피해를 보고 많이 게 죽어간대요. 그래서
1: 쓰레기들이 네. 한 번씩 큰 비가 오고 장마가 나고 홍수가 나면은. 네. 한국에서 흘러간 쓰레기들이 남태 태평양 한가운데도 있고
0: 섬을 이루고 있다고 예. 예.
1: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으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좀 운동을 네. 하고 네. 같이 덜 쓰기 운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0: 네, 그래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09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막내 사위가 직장을 이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안정된 직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1: 막내 사위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사랑받는 사위 같아요.
0: 그렇죠. 저 기도하고 계시는 사위.
1: 그래도 장모님이 네. 기도하는 장모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399님 막내 사위가 직장을 이직하는 중에 이직을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직장에서 또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일정들, 적응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이나 삶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삶의 새로운 이직은 아버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내 사위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일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주시고 본인도 하나님이 이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 기도는 27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쉬고 있는 아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게임을 끊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며 남편도 아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대학 졸업하면 취업의 문제가 그래요. 또 크게 걸려 있으니까 네. 지금 대학 졸업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취업 때문에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몇 년씩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가슴 아프고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속히 좋은 직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아들의 앞날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2725님 대학 졸업 후에 쉬고 있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입장에 바라볼 때는 그냥 막연히 쉬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하나님 이 아들의 입장에 볼 때는 끊임없이 진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취업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한 때 오래 끌지 않고 졸업 후에 너무 오랜 시간이 끌지 않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나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시간이 나의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을 향한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에게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보다는 더 큰 미래를 향하여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앞날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옵시며 이 일로 인하여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원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경남 광염교회 정광선 목사님께서 기도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고마워서 주고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도의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함께 연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23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고향 친구 이광준 68세입니다. 유미숙 부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3923님은 고향 친구를 향한 마음이 사실 급해요.
2: 나이가
3: 이제 한 70이 다 돼가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급한 마음이 이 짧은 기도 문장 속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대로 바람대로 이광준 씨가 속히 다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주 만나지 못해도 늘 소식을 전하고 나누고 하는 친구들이 있사온데 그것이 고향 친구입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향 친구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광준 씨, 유미숙 부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70이 다 돼가고 있사온데 주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고 이것을 바라보는 친구의 마음은 급합니다. 하나님 저러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서 다다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923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친구분에게 이 친구분 부부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생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고 어릴 적부터 성장했던 고향 친구이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광준 씨와 유미숙 부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제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에 그 대화의 주제가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 어떻게 섬기며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을 주를 모르고 살아왔던 이 두 분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시간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광준 씨와 유미숙 부부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다음은 4794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문자입니다. 7월 1일부터 5개월간 성경 통독을 위해 시작하였는데 낙오하지 않고 성경 읽도록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3: 4794님 좋은 결단하셨습니다.
2: 네.
3: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성경 통독의 왕성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4794님은 7월 1일부터

0: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 이제 5개월 동안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시작한 이 일이 하나님의 방해받는 세력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보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내 삶의 천국의 창고를 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있습니다. 중2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노도지풍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중2의 귀한 자녀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과 더불어서 말씀 읽는 시간을 할애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4794님의 이 가정이 이 5개월 동안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 가정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시간들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 기도는 익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 조카 아이가 양극성 장애 1형으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일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이 조카로 인해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성애에 빠져 어두운 길을 스스로 찾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또 가족의 마음이 말이 아니며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애 관계를 스스럼 없이 행하는 조카를 부디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속히 그 함정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익명으로 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중3 남자 조카인데 양극성 장애 1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범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리대로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직은 중3입니다. 아직은 그게 성에 눈을 뜰 나이가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잘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곁에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마음, 특별히 이를 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너질 듯 아플 터인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주변의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을 순리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고 나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다음 기도는 355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가정이 몇 달 전 다니던 교회를 나온 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잘 맞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신앙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0: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옮기고 또 하는 건 또 거기에서 또 새로 정착해야 될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나온 교회라면은 다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56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 가정이 몇 달 전에 다니던 교회를 나온 뒤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제 신앙의 방황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뿌리가 잘 활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0: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오직 주님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둘째 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한 교회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전해드리지 못한 기도 사연은 중부기도센터에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광연교회 정광선 목사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최상일 PD, 저는 진해 산상교회를 섬기는 서혜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님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골라서 기도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들어주실 거야, 이것은 안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 판별하여 기도할 것과 기도 안 할 것을 구별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판단은 실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들 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도리어 큰일 났을 것이라고,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이런 분들을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도와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은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은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면서 고층 아파트 등 좋은 집을 보면서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도 저런 사업장을 갖고 싶다. 차를 보면서 나도 저런 차를 탔으면 좋겠다. 교회당을 보면서 나도 저런 교회당을 건축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더 넘치도록 능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체념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에고 내 꼬라지에 이것만 있어도 감지덕지지 내가 뭘 하겠노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것밖에 주시지 않겠으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그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후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째째하고 딱 그만큼 아니라 후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쓰고도 남음이 있는 분량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환경을 생각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는 남에게 또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후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빠듯하고 또 삶이 쓰고도 남음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쓰고도 남음이 있고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할렐루야를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왠과

0: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님들께 전하여 짐으로 그러한 복을 함께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 되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것입니다.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좋겠다. 누리는 삶을 보면 너무 좋겠다. 나도 우리도 저리 살아봤으면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부러운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는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 해서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고, 지금도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요, 미련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러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하니 억지로 안 부러운 것처럼 말도 비꼬아서 하고 팔자 타령하고 대충 살게 하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부러우신 게 있으시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히 도와주실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어찌 아비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시라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복된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데,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며 또한 그 주신 것을 누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남에게 줘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와주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 하계 부흥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2026년 7월 3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일본 사법당국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예통일교회의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신도들의 영적 불안감을 이용해 고액 헌금을 장기간 강요해온 예통일교회 행위가 종교법인으로서의 공공성을

0: 상실한 불법행위라며 법인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 등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이단 문제를 단순한 교리 논쟁으로 방치하는 사이 가정 파탄과 재산 갈취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며 우리나라도 인권 침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선진국들은 정부와 종교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협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0년 종교화합 유지법을 제정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은 종교운동 전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흥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표를 의식해 이단 사이비 집단과의 유착관계를 끊지 못하던 기존의 관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해외 선례들처럼 종교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경의 역사와 유대문화를 생생하게 전해온 부산 이스라엘 하우스가 최신 전시 인프라를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의 텍스트를 시각자료로 재현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돕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등은 지난 1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스라엘 하우스에서 전시물 리뉴얼 세레모니와 교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리뉴얼 공사를 통해 현장에는 유대인 희생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판넬과 성막의 일곱 등잔대인 메노라 등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상징하는 핵심 전시물들이 대거 교체 도입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목회자들은 대사관의 물질적 지원과 고증책자 보급에 감사를 표하며 이곳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최고의 시각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밀한 유물 고증과 재현으로 소통의 문을 연 이번 리뉴얼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기독교 공공문화를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신대학교가 1980년대 신군부의 압박으로 피해를 본 동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 및 학교법인 한신학원과 함께 국가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군사정권의 신학과 신입생 중지 모집 조치를 대학 자율성 침해로 판단하고 피해 회복을 권고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에는 당시 직접 피해를 본 1981년과 82년 입학생 등 동문들이 참여하며 현재까지 170여 명이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이번 소송이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역사 앞에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수어통역사 한국협회가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최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농맹인 강사와 촉수와 통역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번 교육은 시청각 장애를 가진 농맹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예비 통역사들에게 촉수와 실습과 의사소통 비법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수영로교회를 비롯해 공주와 나주, 전주, 수원 등 전국의 농아교회들은 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장소와 식사, 숙박 등 복지 인프라를 후원했습니다. 세계수어통역사 한국협회 고경희 회장은 이번 과정이 농맹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은 맞춤형 소통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0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비 소식 들어있는 만큼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떨어지면 다시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멋있어이.
2: 치유와 기적을 강조하는 병고침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네.
2: 여보, 뭐 재밌는 기사라도 났어요?
3: 교조 이름 붙은 전기 매트에서 자면 병난다고 이 500명한테 이 31억을 가로챘단다.
2: 아우,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아유, 하긴 너무 간절하면 그거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3: 아니, 병 고쳐준다는 허황된 기적으로 사람을 홀리는 이단은 예전부터 있었어.
2: 그래요?
3: 내가 어릴 때 말이야.
4: 수찬아,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자.
5: 엄마.
2: 아이고, 수찬아 아버지, 큰 병원까지 다 돌아보셨다면서요. 아니, 원인도 모르고 계속 아프니까 아이고 억수로 속상하시겠네요.
4: 아,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가기로 했습니다.
2: 아이고, 그래요? 그 뭐 잘 됐긴 했는데, 그 혹시 신비한 능력의 박감도사라고 아세요?
4: 예?
2: 기도팔이 막 장난이 아니래요. 그분이 기도만 해주면 막 다 죽어가는 사람도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던데요.
4: 아, 진짜요? 그 어디입니까? 그분 계신 곳이?
6: 도와주시옵소서. 덕수씨 아들이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영험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믿습니까?
4: 아멘! 우리 수찬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6: 아이의 병은 결국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이가 치유되려면 참된 지도자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병원에만 매달려서는 근본적인 치유를 얻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4: 예? 아,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6: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아이가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기적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4: 아니, 이 메시아라니. 아,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말을.
6: 아이가 죽길 원하십니까?
4: 아, 아니, 그게 아니라.
5: 아빠.
4: 수찬아.
5: 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요. 저 아저씨 너무 이상해.
6: 저 귀신 들렸다. 아, 정수 씨,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아드님은 영원히.
2: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찬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3: 여보, 정신 차리라. 내다. 내 이름이 수찬이 아이가.
2: 맞다 그렇죠.
3: 그때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당신이랑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아이가.
2: 아, 맞아요.
3: 하여간 아픈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인간들 단디

0: 지켜봐야 된대.
1: 기적이나 치유라는 달콤한 말로 현혹되기는 쉽지만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적만을 쫓는 신앙은 위험한 법이니까요.
2: 이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이 캠페인은
1: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3: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0: 않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서 마음을 사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전쟁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오다가 꼭 주일날 아침 되어지면 굉장히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하고 다투는 일들이 간혹 있으시죠. 없으면 감사하겠는데 근데 의외로 많이 계셔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야말로 아침에 대판 싸우고 교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들어와서 치유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 일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와, 그리고 기도가 안 돼, 찬송이 안 들,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 내내 짜증나고 그거 생각하다가 분노 나가지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소수겠지만 성격의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습 공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어떤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다 뭐 훌륭한 성도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 아직까지 깊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가 말 한마디 잘못 뱉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자기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아니 교회가 교육을 좀 똑바로 좀 시켜주지 이런 사람을 이 교회에 놔두고 있어 괜히 교회에 대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간혹.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직장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아픈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한 모습들입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골이 깊어져서 다시는 공동체를 보지 않으려는다.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대부분 안 믿는 사람 만나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전부가 뭐 자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뭔가 자기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예배는 괜찮은데 예배 이외의 생활을 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저도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해커의 작용들입니다. 영적인 해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존재지만 손자의 명법에도 직피직이면 백지

0: 볼 텐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들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과 일들이 있잖아요. 그의 실체를 정확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교회론이기도 하고 구원론이기도 하는데, 에베소서 마지막 끝에 와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마귀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성도들이여 넘어지지 말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별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2, 3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부부끼리 서로 마음 안 맞더라도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마라. 그 사람 보면서 분노하고 하지 마라.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0: 아멘.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들이 정신세계와 문화와 사회, 인류 문화 안에 침투합니다. 자,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침투라는 표현이 그냥 뭐,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워서 이 표현을 드린 거예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권세와 물질과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뒤흔들어 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싸우는 게 사람하고 싸우거든. 사람하고 싸우는. 그게 오늘날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의외로 악의 영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종교인이긴 하지만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무당들이나 특정한 종교에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빛을 보세요. 달라요. 또 종교가 아니더라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보세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 안에 있는 자다.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 같은데 마귀의 수하에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1: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0: 아멘. 마귀는 하는 일은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끝까지 갈라치게 하는 거고 깨어지고 부숴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기 위해 오셨죠. 깨어진 것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죠. 상처된 자에게 치유함을 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고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성이 있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래요. 그 시험 받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할 것인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길을 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0: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부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게 무슨 전쟁이 이래? 무슨 전쟁이 이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놓는 덫은 굉장히 다양한 덫이 많아요. 뭐 정욕의 덫, 뭐 욕심의 덫, 뭐 탐욕의 덫,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귀의 실체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군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전술이 눈에 보여요.

0: 거예요. 군 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적의 동태 파악이 빨라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게 아 마귀가 이런 부분에 유혹해오는구나 압니다. 근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당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시험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점에 가면 그 스마트폰 대리점에 가면은 때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 프로그램을 깔아 드릴 테니까 이제는 해커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귀의 어떤 공격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0: 아멘. 자 여러분 오십시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반드시 군복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예수 믿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물론 그거 감사한 거죠. 이미 우리 진영에 들어왔으니까 믿음의 진영에 들어왔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늘 교회만 있어요? 늘 믿음의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완벽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호시탐탐 성경 말씀처럼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키를 잘 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지난주에 전신갑주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그랬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항상 벨트라인, 가장 중심적인 약을 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의의 호심경, 이게 또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호심경이 뭐냐? 이건데 조금 유식한 말, 로리카 세그만 탁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장면에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났을 때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내 심장과 내 간과 폐를 관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흉배, 가슴의 보호막 등까지 있어요. 이거는 앞만 있는 게 아니라 등까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이 로리카 세그멘 타타라는 말을 옮길 때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문으로 보면 이 호가 뭡니까? 보호할 호자. 심자가 마음 심자, 경자가 거울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철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호심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허리띠를 얘기함과 동시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무게가 뭐냐 하면 흉배를 얘기하면서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성도들께서는.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보고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죄 지어가고 타락으로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5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1: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0: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심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를 이용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가운데서 타락으로 빠져들어갈 때 마귀에게 어떤 악한 것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완전 무너질 때 하나님은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해내시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으셨던 그 승리의 갑옷. 이게 참 여러분 어려울 건데, 아유, 창조주 하나님 무슨 승리 갑옷.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가오실 때에 보호할 수 있는 승리의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공의의 옷을 너희의 심장에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붙이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다릅니다만은 오늘은 호심경을 얘기하면서 의의 흉배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심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심장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인류의 최대의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 빼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로 때문에, 내 자선 행위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이게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칭의입니다. 나는 의롭다 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단 한 가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거, 그거 하나 붙이고 다 살면은 마귀가 내 심장을 아무리 노리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옷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성격이 불같았던 동생이 밖에서 친구들과 싸우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정신을 차린 동생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온몸은 피해자의 피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형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나 사람 죽였어. 어떡하면 좋아? 그때 이 동생을 잡으려고 찾아다니는 경찰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형은 주저하지 않고 벌벌벌 떨고 있는 동생의 어깨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잘 들어. 네가 입고 있는 피 묻은 옷을 내한테 줘. 그러면서 형의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주고 동생이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고 있는 그 옷을 본인이 입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형으로 살아야 된다. 절대 나가지 말고 너는 그냥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돼. 하고 형은 밖으로 나가서 경찰들에게 자수합니다. 경찰들은 당연히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살인범으로 간주하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생은 숨어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리 죽이면서 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형은 재판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면회가 있었는데 이 형이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동생, 이제는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 형의 모습으로 살아다오. 내가 준 옷을 잊지 말게나. 그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 후에 사형으로 끝마칩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 동생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0: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1: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0: 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내 신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집안의 전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까지 잘 보호하고 살아왔지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전히 옷은 입고 있지만 내가 짓고 있는 행실에 의해서, 죄를 짓는 행실에 의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심각한 정죄감을 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저기 사회생활 하면서 남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게 뭡니까? 네가 그러고도 낯을 들고 교회 나오냐?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하고 있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속삭임이 계속 심어줍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형의 옷을 입고 살고는 있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뭐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가 가장 무릎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한 가지 반대로 우리에게 자만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마귀의 전공은 참소입니다. 어떤 죄를 까발려서 그 죄 속에 파묻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께서 정말 또 실수 아닌 실수 때문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정죄감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감을 줘가지고 교회당에 못 나가도록 만듭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쏘는 이 화살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정확하게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한때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성도들 간혹 있을 겁니다. 마귀가 쏜 화살에 맞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단은 우리의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게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신앙생활 꽤 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의의가 쌓입니다. 자기에게 의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옷을 입혀가지고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살았는데 이런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거는 그냥 교리만 남을 뿐이지 가슴을 뛰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자기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공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을 얻는 통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수하라고. 잠언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0: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항상 유다에게 생각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락날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화살을 꽂으려고 하는 그 위치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취약한 영적인 급소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장로할 수 있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집사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네? 사단은 계속 그런 강력한 화살을 쏘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리도록,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도록,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지, 안 오는 게 좋지, 이런 마음에 들게 해서, 이런 생각에 들게 해서 독수공방하도록, 아예 교회와 멀리 떨어져 버리도록, 사단이 주는 놀라운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반격해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0: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0: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뭐가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 맞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내 죄값을 위하여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쁘다, 대단하다, 실력이 출중하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의의 흉배를 평생 붙이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뭐 갑옷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게 된 거죠. 다 같이 시작.
1: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0: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 마음을 사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방향을 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을 내 행위에 맞추지 말고 생각을 그리스도의 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계속 죄책감, 수치감을 줄 겁니다. 사단의 전적인 무기가 이거예요. 계속 과거에 연약한 건 계속 해서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성도가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자신의 도덕성, 자기의 종교적 열심, 나름대로 또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흉배입니다. 자기가 만든 흉배예요. 그걸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단아, 맞다. 나는 네 말대로 더럽고 연약한 죄인이다. 하지만 내 가슴을 봐라. 내가 내 의로운 행위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가슴에 있으니 악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할 때 심장을 겨누고 있는 화살이 나를 뚫지 못합니다. 심장을 보호받는 성도는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의 흉배를 의지하면서 정말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종교행위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귀중해요. 나의 선행이나 의지와 결단으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이 자리. 호신경을 붙이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선택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선택하려고 여러분 생활에 집중력을 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어떤 사단이 쏘는 화살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승리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쪽에 뮤어 우주 국립공원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세쿼이어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80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일부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겨우 1m 정도밖에 뻗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쿼이어는 어떻게 오랜 세월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세쿼이어는 혼자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루어 자라는데 서로의 뿌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세쿼이어가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혼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를 가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주시는 분도

0: 하나님, 또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아멘.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1990년 네페스를 창업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성경적 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일궈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한 분야에 묵묵히 전념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네페스 대표이사 이병구 장로. 기업 경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페스 그룹을 창업한 이병구 장로입니다. 오늘 작지만 제가 경험해온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3: 장로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네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2: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살아갈 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언어와 영적 언어 두 가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의 함축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영적 그 언어로서는 영원한 생명, 히브리어입니다. 영원한 네페스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 생활 언어로서는 경영 언어죠. 경영 언어로서는 장수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3: 그러면 그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2: 예.
3: 근데 반도체 하면은 우리는 삼성이나 또 성경을 생각을 하는데.
2: 예.
3: 그럼 장로님이 하시는 이 네페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예.
2: 반도체는 크게 나누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3: 그렇죠.
2: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비메모리 그 패키지 첨단 패키징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비메모리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지금 시프트 되고 있습니다.
1: 근데 반도체 하시기를 이 회사는 199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0: 예,
1: 장로님께서?
0: 저는 그 금성사 중앙연구소 반도체 팀의 그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서 LG 반도체 창업 멤버입니다. LG 반도체를 거쳐서 1991년도 10월 달에 네페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1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와, 오래 하셨네요.
0: 아, 예.
1: 근데, 그러면, 고향이 경남이에요?
0: 저는 그 고향이 대구입니다.
1: 대구.
0: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쭉 공과 계통에.
0: 처음에 제가 이제 그제 인생 경험을 보면은 거절 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1: 그뭐
0: 그
1: 장로님이 뭐 거절당한 적이 있으세요?
0: 예, 그첫 번째가 제가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갔는데 한양공대 들어가가지고 그 이게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이게 오니까 이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뭐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서울 오면은 요즘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는 거하고 그런 그
1: 농담도
0: 같은
1: 있었죠.
0: 예.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1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두 군데 다니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그 경북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크리스천 그 학교인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틀리고 대학이 두 군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1: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0: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가지고
1: 그렇게 벌써 오래전이네요.
0: 제가 4대째고요. 저희 손자가 지금 6대째
1: 믿음 생활
0: 믿음 생활을
1: 하셨군요.
0: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다닐 적에도 계속 믿음 생활 하시고.
0: 아, 예,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란 게좀 밋밋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막 교회와 떨어져서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꼭 성수를 하게 되는 게 기본인 게 모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러시면, 그 반도체 하면은, 우리들은 일반 상식이 없어서, 반도체 하면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공과를 하신 분으로서, 참,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성경에서 하는 건 무슨 반도체예요, 그게?
0: 그게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1: 예.
0: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그 메인을 이루고 있고,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이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반도체 이두개 회사가 제조에서는 제일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그 기억하는 소자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을 불러와서 연산,

0: 연산해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 그런데 주인은 저 뭐 메모리 반도체가 뭐 잘 모르는데 삼성이 뭐 작년에 11조를 벌어왔다. 이야,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모양이죠, 반도체가?
0: 아, 예. AI 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가 하면은 AI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 AI 시대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시대는 지식 공유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화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 공급되는 것이 지금 AI 시대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부하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여러 권 책을 오랫동안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AI를 이용하면은 뭐 순식간에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AI만 잘 활용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1: 그런데 저는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0: 예.
1: 사실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갔다가 뭐 산업 뭐 이게 쭉 바뀌었는데 AI 시대가 도래됐다면 그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0: 앞으로 AI, 저는 뭐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앞으로 AI 시대는 아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1: 근데 그거보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AI를 넘어서.
0: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종말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AI 다음에 오는 세대는 뭐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1: 예.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AI를 잘못 사용하면 사탄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잘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짜로 돼 있는 거를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게?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무슨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뭘 생성을 해내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 그 과거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게 메모리가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 있고요. 네. 그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는 게 비메모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AI가 하는 역할이지만 그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지 AI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1: 지금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Eagle Eyes Management라는 그런 게 이건 뭐예요?
0: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보와 지식이 이게 너무 그 홍수같이 많고 그다음에 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무쌍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지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 책에다가 쓰고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그 영적 기반 위에 경영 철학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0: 사명과 비전인데요. 이 사명과 비전의 스테이트먼트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워진 내용을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그 가치관을 심어서 일할 때 그런 가치관에 맞도록끔 일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업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그라의 경영의 내용입니다.
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physical AI.
0: 예.
1: 이 physical이라면 사실 뭐 감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 AI라는 거는 그런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이거는 없고 그냥 fact, 사실만 쭉 얘기를 할 텐데, 요새 계속해서 physical AI, 그건 또 뭡니까?
0: 예,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 뭐 기억, 뭐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그렇죠. 예.
0: 있는데 AI는 감정 부분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팩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추론을 해주는 게 그게 AI가 하는 일이거든요.
1: 그런데 거기다 왜 피지컬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0: 그런데 이제 피지컬이라는 게 그거를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로봇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그다음에 그 이 어렵기 공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하면은 생산이라는 게 반복인데 사람이 하면은 이게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센서가 그 공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 로봇가 그걸 수정을 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꼭 피지컬. 필요하죠. 예, 피지컬. 이제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입니다.
2: 네.
1: 그러면 지금 이제 로봇가 발전돼서 생기고 있는데.
0: 예.
1: 뭐 하여간에 50년, 60년 전에는 로봇도 말만 듣고 있었지 지금은 실제로 각 회사에서 자기 주어진 분야에서 로봇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완전하게 될 때.
0: 예.
1: 예.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나 맡긴다.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0: 지금 이제 좀 그 아주 정밀한 작업 이외에는 로봇가 일을 전부 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로봇의 이 관절, 우리 손에 있는 관절, 관절 부분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는 아직 그 조금 아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금 현재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2: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1: 사랑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고.
2: 예. 제가 하는 사랑의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제가 순장을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순장. 순장이라는 건 저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장.
2: 예, 예. 예. 그런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그 이 다락방이 한 3,500개에서 4,000개 있습니다. 그 순장님들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순장을 파견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3,500개, 4,000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장반에서 목사님이 교재를 통해서 그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락방에서 이 순원들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이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성경을 배움으로 해서 경영의 많은 부분을 응용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사랑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섬기셨어요?
2: 저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LG 반도체에 있었기 때문에 LG 반도체는 구미에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1: 구미에.
2: 예, 구미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
1: 거기서 계시다가 예, 지금 서울로 이제 서울로 오셔서.
2: 1987년도에 제가 LG 반도체에서 선발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우면동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럼 오 목사님하고의 교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2: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옥환원 목사님 계실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순장을 하시면서
2: 예 순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랑의 교회가 주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가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사가는 다섯 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카데미가 이제 그 예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어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자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아까 다락방 같은 거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하는 그 제자반 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직장인, 경영자,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삶을

0: 직장생활 하느냐. 거기에 제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러면 뭐 다양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0: 예.
1: 그 교회 활동 하시는 가운데에 1대서 보통 2대로 넘어오는 데도 계셨고, 지금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예. 시기죠,
0: 예.
1: 지금이.
0: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저 1대에서 2대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엄청 발전을 했고요.
0: 예.
1: 저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0: 예.
1: 장로님이 아,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대고 2대고 3대고 4대고 넘어갈 때 교회가 문제도 많고 갈라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보시면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로님은?
0: 제가 좁은 그 소견으로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오정인 목사를 초빙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인 목사 같은 여기 젊은 분이 와서 이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인데 그 당시에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보니까 아, 참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한 그 이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고 안목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오정인 목사님이 이제 윤대인 목사님으로 승계되는 과정에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가 아까 이게 쌓아온 이 기반이 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기반은 그냥 뭐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기반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윤대웅 목사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영적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AI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에 맞는 그런 목회가 아마 윤동희 목사님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미국에도 계셨고 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래서 장로님께서 해오신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감사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0: 예. 저희 회사의 감사 경영은 말씀의 생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기도, 찬양, 말씀 이거를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이게 생활이 되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밀접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인데 이거를 그 원리를 그대로 회사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하기 전에 30분 동안 모든 사업장에 그 음악 선생이 외부에서 외국에 유학하신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지휘자고 한 분은 피아노 선생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또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해서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면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저희 회사의 행동규범 10계명을 복장을 합니다. 그 행동규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하게 공유하라. 두 번째가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네 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굉장히 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사고 그 다음에 리듬은 굉장히 경쾌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 다음에 그 이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이제 부르고 힘차게 부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CCM 곡을 한 곡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일곱 가지 감사를 자기가 누구한테도 좋습니다. 감사를 이제 앱을 통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0: 그다음에 이제 감사 진법이 있습니다. 감사 진법을 복창하고 그리고 한 30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액티베이트 돼 가지고 이게 근무를 할 때 집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오늘 사연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2: 네,
1: 여기 보니까 샬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 정연숙 집사입니다. 새벽 큐티를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에 원망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견디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다 갔는데 참 그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장로 장립도 받으셨고 명박도 받으셨고 좋은 일 또 언짢은 일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항상 장로님은 세 가지로 나누시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네. 그게 아마 인생의 모토같이 된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앞으로 건강하시고 많은 후배 양성에 도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0: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앞으로도 네. 기업 위에서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동부 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 동부 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대놓고 사람 차별 안 합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교양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돌아가는 계산기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속에 이런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평판에 그리고 내 삶에 유익이 있을까? 막 드러내놓고 계산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냥 이런 생각들이 돌아갑니다. 반대의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 굳이 내 에너지를 써서 챙길 필요 없을 것 같다. 나에게 별로 얻을 게 없는 관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돌아갑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심판대에서는 이미 좋은 자리, 내가 내 마음속 깊은 좋은 자리에 앉힐 사람과 그 발치에 앉혀둘 사람을 나누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야고보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차별의 실체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씁쓸한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보기만 해도 화려한 그런 옷을 입은 부자가 예배당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의 안내위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부자들에게는 자 여기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환대해 주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기 뒤에 서 있든지 알아서 거기 어디 빈자리 앉든지 아니면 저 밑에 그 땅바닥에 앉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건 이미 교회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라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져 숨어 살며 숨어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소수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생존해 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숙제이고 그리고 목표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 있는 부자가 교회에 오는 것은 말하자면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든든한 후견인 후원자가 생기는 일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첨하는 거야 정도의 일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현실적인 계산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2장 1절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가짜 영광을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차별을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진짜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거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생존의 논리를 가르칩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너에게 유익한 사람은 가까이 해라. 힘 있는 사람 가까이 있어라. 손해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복음의 논리는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자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드릴 수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로 인해 밀려나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무시받고 하찮게 여겨질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봐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는 생존의 논리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긍휼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내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의 손을 기꺼이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라고 밀어낼 때 아니요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분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도록 내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한 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시죠.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줄 수 없는 사람, 어쩌면 내 시간을 뺏기만 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곁에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줄 수 없고 내 시간만 뺏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먼저 인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긍

0: 율을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세상 앞에 증명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의 논리에 갇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시고 영광의 주님께 받은 그 넉넉한 긍휼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 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5화 통성기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고백의 방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방식인 통성기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여러분 마음속 토론의 진행자 나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통성기도 은혜인가 방해인가. 예, 벌써 탄식하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각기 다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와 한마디씩을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나 조용입니다.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도는 조용히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통성기도? 솔직히 소란스럽고 보기에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2: 아니, 보기 안 좋다고요?
0: 저 자기소개.
2: 아, 저는 나 통성입니다. 기도는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어떤 생각, 어떤 울림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울리면 당연히 소리도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하나님께 진짜를 드리고 싶다면 가감없이 내 마음속 울림을 그대로 보여드려야죠. 저는요, 그게 더 큰 은혜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시군요. 자, 이분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나 감정씨.
2: 네, 나 감정입니다. 저는 다양한 감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체로 통성기도 시간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조금 민망하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에는 기도는 은밀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막 울고 부르짖고 그러는 게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1: 아, 한 번 더 계시지만 나침무님께서는 이름처럼 아주 조용한 분이신데요. 침묵기도란 형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대표해서 자리해 주셨고요. 토론의 자리가 끝나기 전에는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는 기도일까요?
3: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 없이 기도해도, 조용히 기도해도 그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침묵님?
0: 물론 아시죠. 하지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은 자리 기쁘지 않아요? 그럼 소리칠 수도 있는 거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프면요, 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님, 말씀해보세요. 감정을 일부러 억누르는 게 좋습니까?
2: 두 분 말씀 다 이해돼요? 말씀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모습도 있죠.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옆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듣고 있어야 하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저의 솔직한 감정이라 감정의 입장에선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확실한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사연을 좀 듣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기도회 때 뒤에서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계속 외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목소리는 정말 압도적,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여 삼창은 은혜롭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그분 계신 곳을 몰래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지치셨는지 졸고 계시더라고요.
2: 그런 해프닝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품 나오고 막 트름 나오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기도가 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0: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다리가 안 펴져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다들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바람에 그게 더 창피했던 기억이 있네요.
1: 자, 다음 사연은 좀 감동적이군요. 이건 나 감정님께서 읽어주실까요?
2: 네. 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기도회 중에 앞줄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처음엔 놀랐는데 그 소리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 집사님 덕분이었을까요? 저도 처음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네요.
0: 맞아요. 이런 지점이 통성기도의 특별한 은혜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이 마치 내 마음과도 같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울리고 고백하게 한다면 그건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아닐까요?
3: 저도 말해도 될까요?
1: 아니,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3: 감동적인 사연이긴 한데요. 꼭 그 방법만이 은혜의 통로는 아닌 것 같아서요.
1: 아이,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0: 저는 누군가의 조용한 기도 속에서 더 간절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터질 듯 꽉 쥔 두 손과 쥐가 나는 것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간절하지만 조용한 기도도 있어요. 그곳에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제가 알기론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때 통성기도의 원형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흥운동에 참여한 외국 선교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이 서신에 적은 내용들이 있어요.
1: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0: 예, 적힌 그대로 읽겠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회중에게 합심기도를 하자고 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소리가 높아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혀 혼돈 없이 마치 대규모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 그들의 기도소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1: 1,000명이라 정말 대단한군요.
0: 그 모습에 선교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1: 그럼 각자 소리를 내어 서로 다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0: 예! 그게 통성기도의 매력이면서 힘입니다. 통성기도는 말 그대로 통할 통, 통하는 기도죠.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기도인 겁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이 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비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그 이웃과 통하는 기도?
2: 캐나다 선교사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한국 교회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성기도는 비록 소리에 바벨탑을 쌓는 측면이 있지만 단체로 죄를 고백하고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본성적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과묵한 사람들이라 이런 식이 아니고는 자기 속에 숨은 비밀을 털어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1: 그 소리의 바벨탑이라면 그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는 얘기군요.
2: 그런데 이런 기도 방식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속마음을 표현했겠냐 이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침묵하고 감추고 속으로 삭히는 한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고통, 상실, 아픔과 슬픔을 드러낼 수 없는 이 문화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만큼은 솔직한 마음을 토해낼 수 있었던 거죠.
3: 이해돼요. 그 시대 사람들을 얼마나 억눌려 살았겠어요. 소리라도 지르면서 한을 풀지 않고서는.
4: 맞아요. 그 아픔을 저도 그래서였어요. 그때부터 통성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날 처음 가슴에 묻은 제 아이 이름을 불렀거든요. 너무 원망스럽고 보고 싶고 슬픈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을 때 억울함에 하나님 앞에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이 이름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이름만 불렀을 뿐이거든요. 그날 저와 함께 울어준 그분들이 없었으면.
1: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신 게 아닐까요?
4: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침묵이 조용히 손에 든다.
1: 예, 침묵님.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6: 저도요. 위로를 받았어요. 침묵 속에서요.
1: 그러셨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 기도는 꼭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기도를 못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전 늘 실패하는 것 같아서

0: 죄송하고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1: 나 감정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나 조용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나 통성은 눈물 흘리며 침묵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는다.
2: 제가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1: 그렇게 마음속 토론회는 기도회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울음으로, 누군가는 이성적인 말로, 누군가는 뜨거운 감정적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5화 통성기도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보았지요. 천국 백성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넘어서 화해를, 또 종욕을 넘어서 신실함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계산을 넘어서 은혜를 베풉니다. 또 지난주 말씀처럼 혐오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제자됨을 힘써 지켜 살아가게 되지요. 이렇듯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또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이제 생겨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아주냐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어떠한 경우에서는 우리 가운데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얻으시고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 궁금증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의를 행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요. 또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과 모두를 위해서 옳은 길을, 옳은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천국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동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것이 선을 행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보시면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원래는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앞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로 그렇게 정했는데 지면상 너무 길어져서요. 좀 줄였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사람 앞인가? 하나님 앞인가를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1절에 보면 의로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의로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구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다른 질문들이 또 생기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1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구제, 사람을 돕는 일, 결국 사람을 도우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죠. 사람을 도우면 당연히 누군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또 받는 사람은 또 알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이미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5장 16절의 말씀, 잘 하시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이 5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6장에서는 보이지 말.

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두 말씀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어려운 이웃을 또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그렇게 묵묵히 섬기는 그런 모습, 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또 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선행을 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6장에서 해주시는 것이고요. 결국 5장의 말씀과 6장의 말씀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동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조심하라라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쉽게 의식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제자인 너희 가운데에서는 있어서 안 된다. 조심하여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 평가를 듣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연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위선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위선자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행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무엇을 합니까?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그곳에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나팔을 불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이 목적을 가지고 구제를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무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구제라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듯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종교적 의무가 바로 구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율법의 말씀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 구제를 시작했겠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행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선행을 행할 때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주변의 시선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생기게 되고 또한 자신들이 높아지는 인기 가운데에 그들이 서서히 그곳 가운데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구제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보여지기 가장 좋은 곳, 사람들의 칭찬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과 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위선자라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의 뜻은 영국에서 무대를 쓰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배우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시선이 필요하고 또한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배우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보상이 돼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하나님께 받을 박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이 받았다라는 그 단어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받았다라는 단어의 언어적인 뜻도요, 무엇이냐면 당시 물건을 사고 파는 가정 가운데 주고받았던 영수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미 모든 대금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고 원한 만큼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용수 다 받은 거예요. 다 치른 거예요. 그것으로 계산이 끝났습니다. 세상의 칭찬이라는 그 영수증이 그 사람에게 발급이 되었으니 발행이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은 남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렇다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보십니다. 자, 3절입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오른손이 이렇게 가리켰는데 지금 왼손이 모를까요? 왼손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뒤에 숨는다고 왼손이 오른손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의미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정도로 최대한의 과장법을 지금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행한 그 선행, 의로운 일에 대해서 너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지 말어. 선행을 하면서 스스로 나에게 감동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자랑하지도 말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스스로 조금 감동하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너의 생각 자체도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교회가 정말 많은 선행과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선행과 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묻혀버린다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해요. 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 세상이 그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또한 선행을 베푸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만천하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5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교회의 무너진 평판을 방어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홍보 마케팅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렇게 변질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단들. 그들은 자기들이 한 그 환경 정화 활동, 뭐 지역을 뭐 깨끗하게 하는 것, 어디 가가지고 막 일들을 감당하는 것, 봉사 활동들, 그리고 헌혈도 대대적으로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한 번에 헌혈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신문 전면에 광고를 내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단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이 행한 그 선행에 대해서, 이것은 선행이 맞아요? 그 선행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까요? 여러분, 목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러한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답습해서도 안 돼요. 왜 이단이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갑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의 말씀. 자, 같이 보십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은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을 보면 굉장히 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부분 공동번역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내 자손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보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행한 그 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현적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곧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은 어떻게 돼요? 쉽게 언젠가는 비난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다르시죠. 아무도 모르게 베푼 그 사랑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우리의 그 섬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흘린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증

0: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은밀히 행하면 하면서 그리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공동 번역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으로 갚아주시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은밀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다라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에 주십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세요. 세상에 칭찬이 없어도 충분하다라는 만족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주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 되어 주신다라는 결론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시선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무관심에 낙심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그 박수에 너무 들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운동 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고 운동하면은 몸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운동 끝나고 나면은 또 배고파요. 뭘 많이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죠. 거기서 이제 아예 안 먹는 거 참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조금만 먹는 거 이거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고 더 먹고 싶어지고 먹다 보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왕창 먹게 되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빠지는 일도 그렇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안 나갈래 하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번 주 뭐 더워서 빠지자 여행 가야 되니까 빠지고 한 달만 좀 빠지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쭉 교회를 방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도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작했다가 큰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절제하는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뭐가 있죠? 바로 절제가 있어요. 우리 힘과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절제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한 주, 두 주 교회 방학에 유혹이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절제 힘으로 우리 잘 이겨내자고요. 자, 더운 여름 절제하면서 절제하고 나면은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자, 같이 고백하시죠.

손재석 앨범에서 주를 찬양. 바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그렇죠? 절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아홉 가지 맨 마지막 절제. 아, 우리 꼭 그 힘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 주, 두 주 빠지고 싶은 그 유혹에서 절제하면서 그래,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가야지, 이번 주도 가야지. 새끼라고 전화통화 됐어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야지 하고 이번 주에 탁 눈 감고 가는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주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 제가 항상 외치는 거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잘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달려오셨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또 운전하시면서, 또 어디서 듣고 있죠? 산책하면서. 운전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제 뭐 포크레인에서도 주시고, 버스에서도 주시고, 택시. 자, 일터도 여러 가지죠. 뭐 비닐하우스에서도 듣고, 시끄러운데 식당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 어디서 듣고 계시고 어떤 곡을 여러분 신청하실지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수원 출첵, 의정부 출첵, 익산, 네, 인천, 양평. 자, 또 어디입니까? 또 어떤 곡? 여러분의 신청곡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어요. 자, 어떤 찬양을, 예, 들으면 좋을까요? 어떤 찬양? 여러분의 신청곡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604번님이 자, 빠르게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저에게 절제의 힘을 주세요. 바로 이 곡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천안 출석해 주셨고 송파 회사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곤지암에서 장원 출첵해 주셨습니다. 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경북 외간에서 신청하셨습니다. 4154번님의 신청곡 쉐키나 찬양단.

자, 수원에서 우리 8493번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서울 택시기사 성도님 2944번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아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대구에서 1772번님 고맙습니다. 자, 오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휴가 내고 안양에서 듣고 계시는 2191번님 그리고 오이하우스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연천 8400번님 7406번님 전주에 있는데 수요예배 때 김천에서 여자친구가 와서 수요예배를 같이 가곤 하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소개받고 싶다고 제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406번님의 신청곡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은 제목이죠. 찬양 제목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자,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야, 신청곡 참 많네요. 참 이거를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한 하루 종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제주 서귀포는 지금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나 봐요. 6420번님 어플 메시지로 처음 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7038번님, 북대전 IC에서 청취하시는 1009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자, 오늘 천안에서 많이 틀어놓고 계시네요. 혼자 사무실에서 0995번님도 듣고 계시고,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 아빠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요. 오늘도 준께 의지하며 배송합니다.

8093번님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많은 신청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제가 참 예전에 대학 때 청년 때 지금도 이제 청년 같지만 청년 때 대학생들하고 참 이 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더운 계절인데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방학생들, 무교생들 하나님 앞으로 와가지고 피 묻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어가지고 푸르고 푸른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서로 외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시죠.

한 손에 복음 들고, 예, 한 손에 사랑 들고 이번 여름에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창원에서 강진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177번님 듣고 계시고 경주에서 또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9771번님 울릉도에서도 우리 7179번님 듣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양주에서도 힘내십시오. 7017번님 도봉구 창동에서 5035번님 이곡 신청하셨습니다. 송축해

강중현, 네, 송축해 내용은 만 가지 이유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번 주 한 주 동안요,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교회 방학하셨다가 이제 저하고 통화가 됐거나 스스로 교회를 가시면서 방학을 끝낸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나 드디어 교회 나갔다고. 이번 주 아직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은 분들 계시죠? 이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십시오. 송축해 내용은 우리 목포에서 8445번님도 신청한 곡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이랑 함께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0691번님도 지금 새싹으로 오셨는데 용인에서 아이 하원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끼라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696번님도 아이와 사는 광야 같은 인생 위로받고 싶어요. 광야를 신청하시면서. 아, 그러게요.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늘 또 즐겁지만은 않죠. 예, 광야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힘내십시오. 9696번님. 자, 천호동에서, 오산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 또 보니까 아까 아이들이랑 함께 손주, 동탄에서 손주 하교시키면서 듣고 계신다고. 모레 단기선교 가시는군요. 이제 드디어 이제 7월이니까 아이들 수련회가 다가오고, 뭐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많이 다가오죠. 그때마다

또 이렇게 찬양이 빠질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 요즘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예전 찬양 중에서 다시 좀 요즘 어떤 뮤지션들이 해가지고 아직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흐르는 찬양인데 우리 소리엘 형님들이 예전에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이 곡을 열심히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 나로부터 그 복음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소리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야로부터 시작되어 182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충북 음성 햇빛 쨍쨍. 지금 풍덕천 차가 엄청 맑혀 뚫어주십시오 하고 1059번님도 오셨고요. 강화도에서 또 인천 너무 뜨겁다고 운전하는데 덥고 졸리지만 힘내신다고 7029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민준이 엘리베이터 공사로 계단 오르락내리락. 주와 함께.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시고 오늘 너무 더운 날씨 선곡 너무 좋아서 힘이 난다고 0778번님도 오셨습니다.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0: 주나목 앨범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6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선곡 좋다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여러분께서 더 처질 수 있고 또 꽉꽉 막히는 또 지금 도로 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휴게소에서 계신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사연 다 소개 못하고 신청곡 다 못했지만 예, 여러분 죄송하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난 3월 새끼라 처음으로 방학 중인 신우 신청하고 기도도 했고 근데 집 앞에 교회 다시 출석한 지 두 달 지났다고. 할렐루야. 7029번님 신우 성함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선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방학생이 제가 꼭 전화 연결 되기를 원했는데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방송 중에 이 방학생을 한번 제가 전화를 해봅니다. 이 방학생.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0: 아, 통화 중. 3시 때는 통화를 하면 안 되는데. 아, 어쩌죠? 아, 통화를 하면 안 돼요. 자, 3848번님, 3848번님. 오, 신호 갑니다. 신호 가요. 와, 와. 방금 통화 중이었는데. 자, 생방송 중에 그냥 무작정 전화합니다. 3848번님. 극동방송 일반 전화에서.
2: 아,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1: 아, 아니요. 지금 저 회의 중.
0: 회의 중. 있거든요. 네. 잠깐 나오셨어요? 회의하다가?
1: 네, 잠깐 나왔습니다.
0: 잠깐. 다행입니다. 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네. 제가 방송 중에 전화했더니 네, 네. 그때 운전 중이시고 협력업체 아, 분들하고 차량으로 맞아요. 이동 중이라고 해서 전화를 못 받으셨다가 뒤늦게 이렇게 지금 문자로 주셨었잖아요.
1: 예. 네. 아, 그래갖고 제가 네. 그때 죄송해갖고 다 이제 그 업체랑 현장 미팅 끝나고 내린 다음에 그 이 번호로 전화했는데 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0: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생방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1: 아,
0: 스튜디오 안에 있는 전화로 하거든요. 제가 직접.
1: 아, 아 예. 그렇구나.
0: 다른 시간대는 저기 안에 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네네. 오늘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으셔서 네. 다행이네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전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부평이요.
0: 부평.
1: 예, 예.
0: 그때 30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1: 예, 맞습니다.
0: 방학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시죠?
1: 알고 있습니다. 예, 예.
0: 30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다라는 거.
1: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0: 엄청 오래됐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오늘 드디어 30년 방학을 끝낼 기회가 왔네요.
1: 예. 응? 아, 예, 예, 예.
0: 기회가 왔어요.
1: 네.
0: 지금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의 예, 예. 좀 짱이십니까? 거기 회의에서? 예?
1: 아니요.
0: 리더세요?
1: 부장. 아니, 부장 리더 아니고요.
0: 예. 부장. 예. 아, 회의 거기 그분들하고 네. 좀 하라고 하시고 저랑 잠깐 예, 예. 통화 좀 하시죠. 일단은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되면은 선물 드리는데
1: 예.
0: 이 방송을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잘 아세요?
1: 아, 저는 방송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예전에도 한번 해갖고 그 통화한 적 있어요.
0: 저랑요?
1: 예전에도 예 예전에 아니요 한 4, 5년 전인가?
0: 그러니까 저랑요? 아니, 저랑
1: 어느 분 솔직히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고.
0: 아.
1: 그 저는 아유 선물 주신 감사해요. 선물은 솔직히 마음만 받으면 되고요. 전화 주신 것도 감사하고.
0: 4, 5년 전에 무슨 일로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극동방송하고.
1: 저는 보면 가끔씩 그 좀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 극동방송 자주 듣는데.
0: 네.
1: 그때도 그냥 듣다가 좀 예, 좀 마음 그래가지고 한번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0: 네.
1: 그때도 그 PD님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전화 오셔갖고 통화하고. 네.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0: 그래서 뭐래요? 막 교회 가자고 그러던가요?
1: 교회 잘 다니시라고.
0: 교회 잘 다니라고?
1: 예, 예, 맞습니다.
0: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랬나요?
1: 네, 그때도 기도해 주셨어요.
0: 아, 그럼 전거 같네요.
1: 예, 아, 그러셨습니까?
0: 4, 5년 예. 전에 이제 딱 이 프로그램 5년 됐는데 초반에 네, 저랑 했었나 보네요.
1: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오늘 또 드디어 다시 됐네요.
1: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네? 예. 3848번님 지금 어렵게 예. 어렵게 예? 그쵸?
1: 예. 예. 예. 예.
0: 그때 제가 막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됐는데 오늘 드디어 됐는데
1: 예. 예.
0: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 3848번님 다시 제 예. 도전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제가 다시 도전하는데 자 일단은 예. 예. 선물
1: 예.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예.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1: 아, 그 피디님
0: 예.
1: 그냥 뭐 저 선물 안 받아도 정말 괜찮거든요. 진짜로 다른 분 많이 주시면 좋죠. 저는
0: 아니 다른 분이 없고요.
1: 예, 예.
0: 30년 방학생들 이런 분들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니까 다른 분이 예, 예. 없어요. 오늘 아, 우리 3848번님 예.
1: 그거 주십시오. 레모나 주십시오.
0: 레모나. 어이 방송을 네. 잘 듣고 계시는군요.
1: 아 그럼
0: 알고 계시는군요. 레모나.
1: 네네.
0: 레모나
1: 네.
0: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네네. 기회에. 하나님께서 예, 예. 이렇게 강력하게 네. 다시 부르고 계시는데,
1: 네네.
0: 하나님께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1: 아, 응? 그럼요.
0: 저랑 그때 통화하고 나서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뒤로?
1: 아, 그 뒤로 갔죠.
0: 갔어요?
1: 네네.
0: 몇 번이나 가셨어요?
1: 아, 근데 그, 어쨌거나 그, 매번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0: 네.
1: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약간 좀 제가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못 가는데 가려고는 항상 마음 먹고 있어요. 대여섯 번 갔으니까
0: 네네.
1: 이제 좀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예.
1: 네.
0: 그 교회는 원래 가시던 교회가 있고요.
1: 아 그럼요.
0: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네.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결단의 예. 기도를 저랑 함께 드리시죠.
1: 예 알겠습니다.
0: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예,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입니다.
0: 예.
1: 우리 3848번님 4, 5년 전에도 아마 전지 모르겠지만 전 것 같아요. 통화가 됐었고 네네. 이번에도 정말 제가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통화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네. 여전히 우리 3848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 네. 잘 드리시고
0: 네.
1: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좋은 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회의하다가 나왔으니까 좀 죄송해서
0: 아, 예.
1: 제가 커피도 좀 보내드릴 테니까
0: 아, 예. 저 예. 많이
1: 그분들하고
0: 다른
1: 아니 그분들하고 드시라고 예. 3848번님 드시지 말고
0: 네네.
1: 그분들 드시라고 예.
0: 아,
1: 회의할 때 드시라고 커피도 좀 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에서 줬다고 얘기 좀 꼭 좀 네. 해주시고요
0: 예. 예,
1: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으신가요? 30년 전에 불렀다든지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
0: 그냥 항상 그신 하나님의 사랑
1: 네. 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0: 그냥 이렇게 마음이 너무 와닿습니다
1: 마음이 어떤 게 와닿아요? 예?
0: 뭐 주님의 사랑 그런 것들 예.
1: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 되신 네. 그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 꼭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곡 함께 나눌게요.
0: 예,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0년 방학생 영접기도 너무 감동이었다고요. 0995번님 방송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생방의 묘미 늘 등줄기에 땀 하고 우리 380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생방에 묘미가 있죠. 전화 연결 한 주 동안도 새끼라 또 극동방송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끝곡 오늘 신청곡 많이 들어왔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보내드리면서 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달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시편 111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기억의 서랍을 열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기억의 서랍을 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미치 엘봄이라는 사람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의 과거 스승이었던 이 모리 교수와 화요일마다 만나서 나눈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모리 교수는 루게릭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날도 화요일이었죠. 제자인 이 미치 엘봄이 모리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육체가 마비되어 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때에 모리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의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가리킵니다. 그 서랍장을 꺼내보니까 거기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모리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지금 당장의 아픔만 바라보느라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사랑과 축복을 전부 잊어버리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이 서랍을 열어 하나님과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준 친절을 기억한다네. 그 기억이 내 심장에 고이면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지. 감사는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는 선물이라네. 감사는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는 선물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의 회복에

그래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지금 시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 감사할 마음이 있다는 것,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지금 내가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감사하느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성근성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 현재도 일하시며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다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을 해보면 집안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때도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그 메뉴를 선정하게 되죠. 메뉴를 정하면 장을 봅니다. 재료를 손질합니다. 요리를 하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남은 그 음식 쓰레기를 담아서 또 수거하고 또 배출을 해야 됩니다. 냉장고도 청소해야 되고 싱크대도 청소해야 되고 주방도 청소해야 되고 방도 청소해야 되고 거실도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먼지도 제거해야 되고 빨래를 합니다. 빨래가 끝나면 또 빨래를 또 널어야 됩니다. 또 옷을 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옷장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집안일이 참 많아요.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아내들을 향하여 집에서 뭐 했노? 그러지 마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안일이 많아요. 집안일 안 하고 그냥 두면요, 금방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만 많아요? 직장에 가보면 직장에도 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유지하는 일, 운행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많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존귀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호드라는 말을 쓰는데 찬란함, 영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미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놀랍

다스리며 땅의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토록 크고 존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 먹는 문제.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힘이 나고요. 또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번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 음성 꽃동네에 제가 가서 3일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내는 방을 청소하기도 하고 그 복도도 청소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밥을 준비해서 그 방에 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먹여드리는 그런 봉사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식당 그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먹을 양식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목마르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양식과 또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야.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식사할 때마다 불렀던

같이 부르는 분은 교회 학교 나오신 거예요. 참 많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멀리서 큰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끼니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귀한 것을 드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사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 대한민국 땅에 살도록, 그리고 이 창원 땅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사업장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나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께서 힘을 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의 터전, 다시 말하면 육신이 살아갈 터전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누리는 그러한 감사의 조건이지만 마지막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를 내가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 고민하는 자를 환영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이웃들도 싫어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죄인을 환영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목보다도 더 금은 우리의 죄에 여러분 지우개를 지울 수 있습니까?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샤워한다고 목욕한다고 어디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의 죄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죄 사함의 은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의 슬압에서 꺼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자신의 서랍장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꺼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0: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던 그 모리 교수의 그 기억의 서랍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서랍장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의 그 기억의 서랍장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억의 서랍장에는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상처나 섭섭함으로 또 실패의 기억들로 가득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6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은혜의 기억 서랍을 다시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무엇보다 목보다도 검은 내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 그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함께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의 서랍장에서 꺼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의 서랍장에서 꺼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므로 다음 주일이 더욱더 풍성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성가일세 매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1: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찬양곡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중에 한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티 데레난이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곡은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산들 바람과 함께 듣는 듯한 그런 잔잔한 분위기의 찬양곡입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주는 나의 목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영 편곡으로 된 찬송가 중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조혜영 편곡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테너 윤정수의 찬양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테너 윤정수의 힘 있는 찬양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들으셨습니다. 오늘 승가의 샘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찬송가 편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를 시간까지 들으시겠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치유하는 교회 학예부흥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 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 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자동차는 어떤 공간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동수단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맘 편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출근길에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퇴근길에는 조용히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기도 하죠. 어쩌면 가장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차는 계속해서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그 안에서 쉬어가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운전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목적지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때로는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도착보다 여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많은 길을 달려오셨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에너지도 회복하고 은혜도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7월 3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도어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로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자동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자동차는 어떤 공간이신가요?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공간일 수도 있고, 또 나만의 자유시간을 즐기는 공간일 수도 있죠. 특히나 뭐, 이 남성분들에 좀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주차하고 주차장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집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곳에서 보내는 핸드폰을 보면서 보내는 그 짧은 시간이 정말 뭐랄까요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자동차는 어떤 공간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뭐 어디 이제 뭐 많이 다닐 때는 차에서 많이 쉬곤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정말 편안한 쉼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저도 집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좀 보다 들어가는데, 뭐 그럴 때는 자유로운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까지는 은혜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은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출석 단어를 보내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은혜, 지금부터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

소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은혜충전 라이브 기프티콘

특별한 기프티콘 이벤트 1부는 이미 결정이 됐고 2부에서 한 번 더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이죠.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아홉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객관식으로 다음 중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문제 드립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화평, 2번 충성, 3번 섬김. 1번 화평, 2번 충성, 3번 섬김. 자,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막 사랑과 희락과 막 가고 있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번호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위클레시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가 나가는 날인데요. 문제 한 번 더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 희락 이렇게 시작하는 아홉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객관식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화평, 2번 충성, 3번 섬김.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네. 1번 화평, 2번 충성, 3번

섬김 이렇게 힌트를 한번 드려보면서 정답하시는 분들 번호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가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할게요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AI를 이용해 그분만을 위한 그날의 노래를 만들어드립니다. 또 노래 선물과 함께 산삼 스틱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또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기타 연주로 함께 들어보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여기에 여러분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오리가 보이십니까? 토끼가 보이십니까? 토끼가 보이는 분도 있고 오리가 보이는 분도 있고 이 그림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토끼, 이쪽으로 보면 오리가 꽥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어떤 각도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

그런가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식하는 내용이 다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도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오리를 본 분들은 오리가 갑자기 꽥할 것 같으니까 조금 뒤로 물렀을 거예요. 토끼를 본 분은 가서 그림이자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가까이 간다는 거죠. 이처럼 시각이 우리의 인식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시각이, 보는 각도가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고 올바라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정의의 기준과 거기에 따르는 실천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시각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좀 시각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그에 따른 바른 행동 처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도리어 경계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도 범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이게 사실 비판에 관한 말씀과 또 복음에 대한 태도를 말씀했는데 제가 6절을 통해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하고 돼지에게 거룩하고 진주나 거룩한 걸 주지 말라.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밟아버리고 도리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함과 진주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뭐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또 개와 돼지는 배교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와 돼지가 진주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발로 밟고 대적하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나 배교자들은 복음의 진리 깨닫지 못하니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것을 멸시하고 대적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사람이기도 하죠. 또 사물이기도 하고 또 사역도 되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되면 개와 돼지처럼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멸시하게 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갖고 하는 것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멸시하고 대적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비판에 관한 말씀인데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너의 허물은 보지 말고 남을 막 비판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하는 의미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요, 내의 들보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들보 때문에 형제를 바라보지 못한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희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낸 후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했단 말이에요. 들보가 내 시각을 왜곡시키는 게 되었다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제 그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이제 그 정년을 앞두고 이제 열린 공개 강의를 한 거예요.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마지막 자기의 종강이나 또 이렇게 자기 정년을 앞두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석학들은 유명한 명사들 붙여서 자기 이제 평생에 그 연구를 마지막 강의로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Q&A를 하거든요. 이 교수님도 그랬어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에 천체를 연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 성능의 많은 경우로 천체를 조사를 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마지막에 이제 부정을 한 거예요. 이제 강의를 마치고 Q&A를 하는데 그게 한 음악가가 그게 참여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그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 바이올린을 제가 조각조각을 분해해서 그리고 고성능 현미경으로 그 바이올린 조각들을 살펴봤지만 거기서 나의 음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무신론자 아닌 천문학자가 유물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인가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유물론적인 시각은 연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내가 그저 음미자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음악을 바이올린을 현미경을 뒤져본다고 거기서 음미자매의 그 음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왜곡된 시각, 그러니까 이 들보죠. 유물론적인 사고라는 들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그 공산주의자들은 진정한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유물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물론은 물질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 영의 세계를 사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랜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으니까 러시아 정교라든지 그런 것을 인정하는 데 진정한 신앙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들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떤 사람, 내 배우자도 되고 그죠? 우리 공동체도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도 돼요. 어떤 여러분이 하는 일도 돼요. 그런 것들을 정말 그 본질과 그리고 그 축복들을 바로 보고 여러분 누리려고 하면 들보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시각이 왜곡되어서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왜곡시키는 들보 세 가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본질과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것을 멸시하고 대적하게 하는 들보, 첫 번째는 정글의 법칙. 오늘 개돼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개돼지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데 개돼지가 거룩한 것을 진주를 떠는져 주니까 발로 밟고 중국 사람을 대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이 개와 돼지가 그렇게 대적했던 것은 내가 이 진주나 거룩한 걸 밟지 않으면,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밟히고 먹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글의 법칙이 그들 마음속에, 그 개와 돼지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충신이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없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저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벨을 죽여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울의 마음속에도 가인의 마음속에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면 내 제사를 받을 것이다. 정글의 법칙이죠. 그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기 질투하잖아요. 이 시기 질투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 사람이 땅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플까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복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요. 먼저 약 먹기 전에 주변에 땅 산 사람 있는 거 확인부터 해라.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막 약발 오른다 그러잖아요. 내 문제가 아닌데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글의 법칙인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죽으면 내가 보니까 30여 떨어졌어요. 이제 못 가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2강 떨어진 게 아플까요? 더 아픈 게 뭘까요? 일본이 32강 들어갔고 16강 가고 8강 되면 이제 화병 날 거. 우리 교회 우리나라 폭동이 일어날지 몰라. 일본이 뭐 잘못한 건데 아무 잘못 없는데 같이 떨어지면요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해. 이런 게 언제나 접경 국가들 프랑스 독일 사이 안 좋잖아요. 중국하고 베트남 인도 다 사이 안 좋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데는 국경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글의 법칙이 나를 이 경쟁사회에서 이기게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쟁력은요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NQ 네트워크 퀘션트 공존지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IQ, MQ, EQ 이야기만 했잖아요. Intelligence Quotient, 또 Moral Quotient, 또는 뭐 익히면 Emotional Quotient, 정서지수, 도덕지수, 뭐 지능지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모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동의하죠. 공존지수, NQ, Network Quotient. 여러분 강한 사람, 강한 공동체, 가정은 뭡니까? 이게 NQ가 활성화된 사람들, 그 공동체입니다. NQ라는 건 다른 사람과 잘 살아내는 능력이 바로 NQ라는 것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영향 있는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제는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공동체 의식을 우리 갖는 것이 필요해요. 이 정글의 법칙, 이 들보가 있는 순간은요 우리 뭘 보든지 싸우려고 그래요. 내한테 호의적이 모든 걸 호의적으로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경쟁적으로 보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왜? 네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러나 앵큐는 뭐예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합시다. 당신이 은혜 받아야 내가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공동체식이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약육강식의 정글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글 속에 사는 원시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주님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 하나님을 정글에 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네 죽으면 내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네가 아픔이 내 아픔이다 동고동락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20절에 보면 몸에는 한 지체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글의 법칙의 들보를 빼고 그 자리에 공동체 의식을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된 들보는 뭘까요?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본질과 축복을 바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밀치하고 대적하게 하는 들보,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있는 상처,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조차도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상처가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들이 있을 때 그 상처를 그만두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다른 애 다 어렵죠. 나는 괜찮다는데 얼굴 딱 보면 상처받았음, 화났음, 열받았음, 마음에 안 듬, 죽이고 싶어 뭐 이게 얼굴 다 나타나는데 나도요 내가 인정하는 건 상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내가 냉정하게 보면 내 안에 상처가 그러면 바라까지 남자들도요 그다 그 상처가 뭔가 나도 모르는 상처도 여러분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상처를 치유하고 갑시다. 상처에 들보 있는 이상

아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엉망진창이야. 다른 사람 괴롭힐 뿐이에요. 그럼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할까?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한번 했는데, 여러분, 이 상처, 우리가 찰과상을 입었다. 얼굴이 끓겼다. 먼저 냉찜질을 통해서 염증의 열기와 붓기를 깔아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온찜질을 통해, 온찜질하면 혈류가 확장되면서, 그게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살이 돋고 회복된다. 선, 냉찜질, 후, 온찜질. 그 야구선수들 야구하거나 투수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막 붕대 같은 거 하면 이거 얼음찜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온찜질 해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붓기를 깔아앉히고 열을 앉고, 그 다음에 단계를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어릴 때 학대를 받았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또 우리가 성장을 해도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했다, 사별을 냈다, 또 그저 차였다, 버림당했다, 배신당했다, 어떨 때는 모욕당했을 때, 자존심이 그럴 때, 말도 못해. 상처가 막 그냥 쫙 쌓이잖아요. 그때 생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대뇌피질 연결, 대뇌피질 내관 연결 회로가 이게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나면 전선 팍팍 타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그 고장난 회로에서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막 호흡이 가빠지고요, 혈압이 오르고, 그렇죠? 여러분들 막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냥 호흡이 가쁘고 막 그냥 혈압이 쫙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두면 골로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찜질을 잘해야 된다. 이때 우리가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식히는 거예요. 냉찜질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해봐라 그러면 잊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냉찜질부터 하는 거예요. 냉찜질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에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 억지로 하려지 말고 잠시 쉬는 거예요. 이게 냉찜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히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식히는 것의 핵심은요, 빼내는 겁니다. 내가 화난 거, 그것을 풀어내도록,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풍선이 빵빵할 때 두면 뻥 터진단 말이에요. 바람을 살짝 빼주면 말랑말랑하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힌다는 것은요, 분노들을 이렇게 기운을 빼내는데, 그게 바로 내가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 있을 때 여러분 식히려고 하면 1번 고통에 저항하지 말고 그대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속상한 걸 털어내야 돼. 풀어내는 게. 누구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어떨 땐 자녀에게, 친구에게, 집사님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100% 효과는 없어. 그죠? 나는 막 열이 받았는데, 우리가요, 이게 객관적으로 하면 안 돼. 사람은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열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자는 저거 갖고 왜 열을 받는지를 몰라.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부부삼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사람 다 웃잖아. 개그 파티한 것 같잖아. 근데 나는 너무 싫어. 그만 살고 싶어. 옆에 사람은 팔자도 좋다. 뭐 그런 것 같고 그만 살라는. 그래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잘 안 들어줘. 그리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위로한답시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풀어내지. 그런데 우리의 아픔, 나의 상처를 완전히 풀어낼 내 걸 들어주는 분은요, 딱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 마음의 상처에 냉찜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상처의 텃밭에 풀은 뽑았는데 또 잡초가 생긴단 말이에요. 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또 열이 팍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제거하려면 우리가 냉찜질만이 아니라 온찜질인데, 그것은 갈아엎는 겁니다. 그 텃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상처의 자리를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희망과 행복의 씨는 뭐냐니까, 그 세포는 뭐냐,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 특히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 대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도리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더 희생하고 올린하라.

끝없이 희망과 행복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제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는 너에게 이르노니, 안 들으려면 안 들어도 된다. 내 말을, 여러분도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하세요. 내 말을 듣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상처의 텃밭을 제거하는데 희망과 행복을 심는 것 말이 되는데, 그 희망과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헌신에서 나오네. 누구를 향한 헌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해 헌신해라. 원수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라 선대해라. 저주하면 축복해라. 모욕하면 기도해줘라. 말이 좀 안 돼. 하기도 싫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비합리적이야.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은 다 비합리적이야. 으뜸이 되려면 섬기라.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른다, 뭐 부활한다, 동정녀 탄생, 다 비합리적이야. 오른밤 내리면 왼밤 돌려대라. 비합리적으로 상식적이지도 않아. 그러나 그 말씀에 비합리적, 우리 인생 속에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거된 들보는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시각을 내 들보를 빼버려야 돼. 게대지 이야기 좀 다시 또 할게요. 게대지가 왜 진주와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준 사람을 대적하려고 했을까? 이 개하고 돼지는요, 그들이 관심은 다른데 없습니다. 이게 먹는 거냐 먹지 않느냐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돼지 같은 경우는요, 맛있느냐 맛없느냐도 안 싸져요.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냐만 생각하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 진주를 던져서, 거룩한 그 신령한 걸 던져서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또 짜증이 나는 거야. 아, 이거 먹도 못하는 거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이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오늘 이 배교자들 동일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호시아나 찬양하리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하세요. 며칠 만에.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현세적이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단편적인, 내가 만들어놓은 그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건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왕을 만들려니까, 복지 문제 해결됐으니까 예수님 살짝 피했어.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 쫓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너희 나를 위해 찾은 건 떡 때문이 아니냐.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이 사람들은 오직 먹는 거, 내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뭐 영적인 이런 이야기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물이 떠나가고, 성경에 그래돼 있잖아요.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 그 신령하고 축복된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신 은혜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여러분, 성경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사복음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입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민족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서, 유대인에게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소개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로마인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누가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헬라인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모든 세상 신학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 성경에 누가복음만 있었다면 우리 인자 이야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대해요. 여러분, 여기에 왜곡되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들의 본질과 축복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0: 여러분 누리려고 하면 다 변정식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했지만 거기에 성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뭐 우리가 축구 뭐 이렇게 탈락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32강 탈락하기 전에 어떤 분은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면은 어설프게 또 32강 가면 우리나라 또 잘해요.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난 뒤에는 목숨, 우리 독일한테도 막 이기고 이랬잖아요. 이기봤자 소용없는 게임은 억수로 잘해. 막 오기가 발동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32강 올라가면 잘했을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문제 뭐냐면 지금, 아, 우리나라 축구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야기하다가 32강에서 또 얼떨결에 이겨버렸네. 그럼 우리나라 마음 억수 좋잖아. 그럼 또 원정은 허허, 이러고 앉았다. 그래서 아예 실패하지. 밑바탕부터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니까. 성공이 성공이야. 성공하다면 걸떡걸떡대다가 자빠지고 실패했지만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다면으로 보면 나의 입장, 너의 입장,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숙 안자요. 이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제3식 묵어도 된다. 배탈만 안 되면 된다. 그러나 이게 믿음 약한 자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뭐 틀린 이야기 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성숙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면적 시각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체적으로 보고 축복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들보 던져버리고 다면적인 입체적이고 통시적인 여러분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현재 그 창원 한길교회 김민태 장로고요.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창원남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1: 극동방송국에서는 그 설명을 하자면 아주 역사가 오래고 긴데, 극동방송국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초창기에 함께 이렇게 설립에 관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2: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1: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보급률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떠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거기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제게는 큰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그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깨미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깨미 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1: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예,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은혜, 출석 단어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을 모두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립니다.

들어볼게요. 1번 화평, 2번 충성, 3번 섬김. 1번 화평, 2번 충성, 3번 섬김. 이렇게 문제와 힌트를 함께 드리면서 정답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은 후에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의 찬양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0: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깊은 울림 있는 말씀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꿈 우리 교회 김주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유월절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9장 15절부터 우리가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두 번째로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15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막을 세운 날에 이제 구름이 성막을 이제 덮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을 주시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 상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표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보면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땅을 보면은 참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그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이 있었던 것이고요. 밤에는 또 너무나도 추운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모양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깊이 잘 보시면 구름기둥 그냥 불기둥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불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 이야기만 들어도 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단지 하나님의 보호와 그 임재의 그 상징뿐만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표적과 사인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또 멈출 수 있는 그 표적이고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7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게 되고요. 구름이 머물게 되면 그곳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름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정도의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행진하고 그리고 멈춰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표시이고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멈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부터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머무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절수를 할애해서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19절을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문 날이 오래가 되면은 그대로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절을 보면 또 성막이 머문 날이 적을 때는 그냥 적게 머무는 거예요. 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마음속에 이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억들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했을 때는 나아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했을 때는 멈춘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틀이든지 간에요, 한 달이든지 간에, 1년이든지 간에 구름이 그냥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루 기다릴 수 있고 이틀 기다릴 수 있고 한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 힘들지 않겠어요? 왜 안 가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1년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하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구름이 나아가느냐, 구름이 떠오르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거, 특별히 행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뭐 할까요? 뭐 하면서 이 한 달, 이 긴 시간들을 보낼까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진짜 단순한 겁니다.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인 거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힘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도 있고 지금 할 수 있어요. 막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막 힘들지 않습니까? 반대예요.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못 나아갑니다. 예,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안 되고요. 지금 상황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살아가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3일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시를 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아가고 멈춰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요. 여호와

0: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직임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 감당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것도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핵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감당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나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멈춰 있고 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는 것이냐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올한해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시고 나아가실 때는 좀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멈출 때는 또 기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또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현재 시각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 충만 은혜 충전에 이어 소리엘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하신 후에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관련 내용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주죠.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시작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밀양 지역에 뜨겁게 타오르길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밀양 마마클럽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또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량 마마클럽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미량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퀴즈 정답부터 발표를 해드려야죠. 자, 오늘 퀴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속하지 않는 것. 아, 일단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아홉 개가 있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우리 보기 중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 섬김이었습니다. 섬김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자질이긴 하지만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 섬김.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주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프티콘 이벤트는 일단은 오늘로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방송 생방송 중간중간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참여해주시고 소소한 선물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로디나의 영어 찬양 한 곡 만나보죠.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듣고 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러브타운 워십의 그가 계시네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중순까지는 썸머 스페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찬양으로 쉼을 얻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은 특별한 우리 코너들이 없고요. 소소한 코너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건강 칼럼 시간이 매일매일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요일별로 다른 전공 선생님들이 오셔서 건강 칼럼을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그 시간도 유익하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쉼을 얻어가는 그런 기간 썸머 스페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듣고 싶은 찬양들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열심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예수님은 12명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만약 선생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다면 제자들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것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가 선생처럼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제자가 선생을 잘 따르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가 사람들

0: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30년에 이제 정권을 잡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다 집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야욕을 품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소국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강제로 합병을 시키고 체코슬로바키아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빼앗고 그 다음에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합니다. 결국은 이제 유럽이 하나씩 전부 다 독일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폴란드가 무너지면 바로 그 다음 영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사실을 직감하고 폴란드를 돕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영국 군대가 영국은 바다로 다 이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대가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그들이 진격만 하면은 전쟁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예상외로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것입니다. 독일은 전차부대 그리고 하늘의 항공기 이 한꺼번에 다 동원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영국군이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뒤에는 독일의 전차부대가 포위망을 막 형성해가지고 공격해오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하늘에서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간 35만여 명의 연합군 이 청년들이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해안 마을인 덩케르크 해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고스란히 갇혀서 이 작은 해안에 갇혀가지고 35만 명의 이 젊은 군인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절대절명의 이제 그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대형 군함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국의 군인들을 구출해 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덩케르크 해변은 우리나라 인천 항구처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 얕아가지고 수심이 너무 약해서 큰 군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군함을 그 해안으로 넣었지만은 그런데 독일이 집중 포격을 해서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다 침몰하고 맙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영국 본토는 아주 뭐 조용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채 평화로이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국의 청년들이 35만 명이 다 몰살할 지경에서 영국 공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라디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다가 다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영국의 거대한 군함들은 덩케르크 해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변이 좁아서 대형 군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그대로 두면 우리 젊은이 35만 명이 다 죽습니다. 완전히 몰살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선박을 띄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말에 타드는 낚싯배라든지 요트라든지 작은 고깃배라도 지금 다 띄워서 덩케르크 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군들, 우리 아이들을 다 실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모든 어부들 그리고 모두 다 자기의 상선을 작은 배들을 전부 다 띄우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즐기 다니고 요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낚싯배까지 모든 작은 배들이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 도보 해협을 지나서 이제 그 개인의 배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폭탄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무모했던 구출 작전인 다이너모 작전인 것입니다. 1940년 5월에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에 영국의 선박 6천 척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배들, 고기 배들 이게 9천여 척이 들어왔습니다. 9천여 척이 들어와서 이 작전으로 인해서 영국군 22만 6천 명,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 11만 2천 명, 그러니까 합해서 33만 8천 명의 병력이 무사히 이 도보 해협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영국 시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고깃배들, 이 작은 배들을 갖다 전부 다 목숨 걸고 이 도보 해협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격 속에서 그리고 33만 8천 명의 군인을 살려낸 이 역사적인 실화가 세계사의 경이로운 사건으로 아주 기적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결박에 묶여 있었던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갔던 그 시절과 같은 것이라고 영적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던 우리 아닙니까? 우상 섬기며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며, 그러니까 이 덩케르트 해변에 갇혀있던 이 군인들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갇혀서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출시킨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이 사실을 볼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보면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인생의 패잔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그들은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들을 냉정하게 아주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까 고립되고 늘 절망적인 존재고 정죄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다 버림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다,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불러 모으신 것만 아니고 식탁의 자리로 다 불러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 관습에는 식탁에 앉아서 같이 교제하는 것은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종도 아니도 너희 죄인도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어느 정도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마음을 공유하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자부심과 아주 교만이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마치 영적인 패잔병과 같은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도 식사의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고 있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들 과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터놓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뒤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냉소하고, 그리고 냉소하고 있는 그들, 응? 그들을 무시하고 아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주님이 반기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고 냉소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양 100마리가 저녁에 이제 우리에 다 넣었는데 99마리가 들어오고 한 마리가 없었다. 해가 니역니역 지는데 이 주인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아버님이 30년 가까이 양산에서 목장을 하셨습니다. 홀스타인 조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셨는데, 장로로 계시다가 그 다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마무리하셨는데, 제가 20살에 재수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에 연락이 온 게 뭐냐면은 목장의 소가 울타리를 뛰어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찾아야 되는데 네가 좀 오라고 연락이 온. 얼마나 다급하면 재수하고 있는 학원에다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아이,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는가 해서 갔더만은 울타리를 넘어서 소가 네 마리가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고 나갔다는 겁니다. 소가 그 당시에 한 마리가 얼마냐면은 저 소 한 마리가 400에서 500만 원 합니다. 20평 아파트가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주 찾으러 다니면서 그냥 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메아리가 쳐가지고 찾았나 하고 이러면 이제 그래서 세 마리는 찾아가 들어왔어. 세 마리는 그 주변에 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이제 해가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털레털레 하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이게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응? 밖에 나가서 외출해가지고 응? 바람 좀 피우다가 이러다가 이게 어디로 돌아다니지 쳐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배가 고프니까 집으로 싹 들어왔다. 자기 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운지 내가 엉덩작을 때리면서 들어오면 온다고 하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귀엽고 찾아내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99마리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마리 정도 잃어버려도 뭐 안 괜찮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찾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인이 나서서 저 절벽 끝에 떨어져 있는 저 잃은 양을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130년 전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1898년에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화가인 알프레드 어셔 쇼드가 그린 성화입니다. 이게 엄청난 찬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복제로 판화로 인쇄되어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참 전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웬만한 크리스찬의 집에는 이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울고 있는 잃은 양 한 마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보십시오. 몸을 중심을 전부 절벽 끝으로 옮깁니다. 절벽 끝으로 자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온 힘을 다해서 잃은 양 저 한 마리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 기쁨 속에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 비용은 이만큼 들여서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성이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이런 동전 하나를 그렇게 옛하게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은전 10개를 꿰매가지고 머리 장식물로 주는 것입니다. 은전 10개를 꿰매서 저기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의 사랑, 남편의 신뢰 이런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은전을 꿰서 머리에 이렇게 딱 세메디라고 이렇게 이런 풍습이 있는데 결혼 반지 주듯이 이런 걸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 서약인 거예요. 그걸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가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여성이 이 동전 하나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마찬가지, 잃어버린 동전 하나 모두 다 마찬가지. 이것이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큰 기쁨, 큰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폐륜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세상 떠나서 나올 유산을 갖다가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주 폐륜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모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그 돈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 이 아들이 밤낮으로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뻔히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면서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죽어서 남겨야 될 유산을 미리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냉큼 봤더니 바로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 동네에 있으면 아버지 눈치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네, 다른 마을,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씁니다. 완전히 탕자예요. 완전히 탕자. 그래서 막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막 그 재산을 다 날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됩니다. 완전 몰락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산을 갖고 다 나가서 그 쾌락을 즐기면서 지하고 싶은 대로 탕진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나락으로 딱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완전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어서 이 나라에 또 흉년도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뭘 하느냐, 돼지치기를 합니다. 돼지는 그들에게는 가장 하류 짐승이에요.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 마구간에 돼지치기를 한다 그 말이지.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거 먹고 돼지 집에서 자고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돼지 마구간에서 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가면서. 그렇지만은 아버지 집에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씨도 지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나 날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아들이라 할 수는 없고 내가 종이라도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어느 날 결단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막 돼지 마구간에 옷에 막 냄새가 퍽퍽 나는 그 옷을 가지고 천하의 거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 아버지는 어땠는가? 날마다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문 열어놓고 이 아들 돌아오기를 날마다 눈물로 기다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네 어귀에 동네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 아니고 맨발로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리고는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또 포옹해주고 그리고 또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람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람브란트, 저는 람브란트라는 화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귀환,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러시아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러시아 선교를 가서 꼭 이 그림을, 진품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러시아의 상트페르부르크라는 그 도시에 있는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미타주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지금 저기 모스크바가 수도지만은 모스크바가 수도고 되기 전에 그전에는 상트페르부르크가 수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미술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하루 시간을 내어서 상트페르부르크로 왔어요. 그래서 이 미술관 오직 온 이유는 이 그림 한번 보러 온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러 왔는데 가니까 이 그림의 크기가 이 현수막만 했습니다. 이 현수막만 그림이 큰 그림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물으니까 그림이 한 4조쯤 한대. 4조 감각이 없습니다. 예, 뭐 4천억이라면 오 이런 4조니까 감각이 없어요. 조 단위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설교 중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조라고 했는데 제가 도착해가지고 저 그림 가치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는 이제는 측량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구라파의 키 큰 사람들, 이 게르만 민족들,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막 2m씩 되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러 막 아주 소떼처럼 왔어요. 소떼처럼 막 와가지고 이 작은 동양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가려서 못 보겠어. 그래 밀려가지고 갔다가 또 인산 일을 해서 딱 밀려오니까 또 보고 있다가 갔다가 내가 이 그림을 언제 또 볼 수 있겠는가. 갔다가 또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또 갔다가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번을 밀려가지고 이 덩치에 밀려가지고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이 동양 사람이 막 갔다가 그래 또 왔다가 그렇게 네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림을 마음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니까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기념품 파는 데 가니까 저 그림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인쇄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장을 사와서 그래서 아마 그 한 장은 A3 한 석 장쯤 되는 한 네 장쯤 A3 넉 장 크기 정도 되는 그림으로 팔았는데 그걸 사와서 제가 표고를 해가지고 지금 목양실에 지금까지 걸어놓고 보고 그리고 또 늘 돌아온 당자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얻었다고 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 가지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비유를 할 때 잃은 양의 주인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드라크마를 이제 찾는 이 잃은 사람은 어떤 여자가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당자 이 아버지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사람임, 똑같은 표현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을 찾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이 이야기를 그득 잃은 양을 찾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집념,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정적인 무대가 어디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집입니다. 다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잃은 양도 집으로 데려오고 잃은 덜카모도 집에서 찾고 잃은 아들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뭡니까?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가 또한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담소하며 그들과 식사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주님을 향해서 냉소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복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며 식사하는 이 모습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 이야기와 함께 일치시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양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드라크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잃은 양인 우리를 다 찾아오셔서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잃은 양인 나를, 잃은 드라크마인 나를, 잃은 둘째 아들인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진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목자가 목숨을 걸고 온 산과 험한 들판을 찾아 헤매며 애간쟁을 태웠던 그 사실 말입니다. 이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고 찾는 그 애절한 마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크마가 10개가 빠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말입니다. 양이 다 빠진 것도 아닙니다. 아온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졌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중에서 패역한 자가 떠났는데도 뭐 별거 아닌데, 좋은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아들을 날마다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간절히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날 각각 시와 때는 다르지만 그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자리로

0: 오게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양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항상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지엽열매 먹고 마구간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냄새나는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기뻐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2: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중국과 북한 하면 이 외화벌이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나누었던 뭐 수산물 공장이나 식당 이런 곳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관련이나.
2: 네.
1: 근데 이 외에도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2: 네.
1: 오늘 또 이 외에 외화벌이에 대해서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2: 네. 중국의 딸기 농장에 북한 여성들이 투입되고 있다.
1: 딸기 농장이요?
2: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2: 2023년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면은 중국 랴오니성 동강 일대 딸기 농장에 20대 북한 여성 노동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숫자가 한 100명이더라. 그래서 딸기 재배와 수확,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해외 취업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러 나가는 구조가 아닌데요.
1: 네.
2: 그래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를 강제노동 혹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 있는 건데 갑자기 딸기 농장에서도 이 북한 노동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딸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그 눈 속에,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 강제 노동이 들어간 이 농산물이 중국 내 유통망을 거쳐 가공식품이나 혹은 디저트 재료, 우리가 네. 케이크 안에 있는 그런 디저트 재료로 쓰일 그쵸.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강제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딸기 농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2: 네.
1: 보통 뭐 딸기 농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뭐 수확하는 일이나
2: 네.
1: 뭐 약을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2: 네. 저도 딸기 농사를 좀 지어봐서
1: 네.
2: 많은데요. 그 한 20년 동안 딸기도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하려면
1: 네.
2: 거의 1년 동안 이제 노동력을 좀 바쳐야 되는 건데

0: 딸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크게.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거의 매일 딸기를 따야 돼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딸기가 진물이잖아요. 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따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이제 가져오면 박스에 담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보면 이쁘게 이렇게 가로정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1: 흠도 없어야 되고요.
0: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량에 싣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딸기는 수확시가 되면 매우 빠르게 따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상품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딸기 수확은 보통 12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이후에 딸기 따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농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혹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북한 노동자들을 찾고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딸기 수확도 아까 말씀하신 뭐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되는 것처럼
0: 네.
1: 한철이잖아요.
0: 네네네.
1: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 수확을 하고 나서 네. 물론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기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0: 네.
1: 그렇다고 뭐 이 기간에 북한 주민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는 이 도문 지역, 그러니까 이 성이 다른 거잖아요. 저기 도문 지역은 지린성이고 여기 동강은 야오닌성이었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가 딸기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고정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수위에 따라서 다른 현장으로 계속적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기 수확철 보통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게 딸기의 농번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농장에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내 의류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딸기 농장에 투입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공장이나 다른 작업반으로 이동하는 시인 거죠. 이게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관리기관과 현지 업종의 예, 현지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어디가 돈을 많이 주냐
1: 네.
0: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할지 내가 얼마를 받을지 언제 돌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강제 노동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1: 그저 가라면 가고
0: 네.
1: 하라면 하고
0: 네.
1: 오라면 다시 이동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주민분들은 얼마를 받고 또 받는 대로 그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그 손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0: 그 딸기를 따본 입장에서는 딸기가 정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따면 딸수록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라고
1: 네.
0: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가서 딸기를 사면 정말 비싸잖아요.
1: 그렇죠. 딸기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0: 네.
1: 비싸요.
0: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왜 딸기 선택했냐. 이게 특용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희도 누님도 많고 저도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딸기 때문에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중국 농장주가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500위안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 관리자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생활비와 이른바 충성자금 등이 공제되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 보도를 보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1,500위안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 70, 80%가 떼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간 거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모두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0: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이나 관리 조직에 흘러들어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참 부조리한 부분도 많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임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임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환경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 뭐 이전 회차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환경을 거부하거나 뭐 어떤 그 자신의 선택권이 하나조차 없는 이렇게 조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의 파업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 국가인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취업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선발, 통제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본인의 신분이 국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딸기 농장도 당연히 숙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네. 그리고 딸기 딸 때 옮기고 주로 옮겨가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그 포장 작업을 하고 옮기는 작업도 하고 그 끝나면 딱 어디 공간에서 북한 당국 얘기하는 어떤 그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상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네. 하는 거죠. 당연히 뭐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이동, 외출, 대화 상대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자유롭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라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부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예 말할 수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 딸기라는 게 딸기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0: 네.
1: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케이크나 빵이나 뭐 과자나 뭐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0: 네.
1: 그만큼 유통망이 상당하다는 걸 텐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그 노동력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한국의 뉴스를 잠깐 보시자면 그 딸기 농장이 딸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해외에서 싼 딸기를 사와서 제과점들이
1: 네.
0: 거기 이제 케이크에 싼 딸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생산된 한국의 제품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딸기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생과일로 팔리기도 하지만 케이크, 빵, 잼, 음료수, 아이스크림, 디저트 재료 정말 폭넓게 사용합니다. 중국산 딸기, 딸기 가공품 이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식품 제조와 유통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망이 정말 복잡하다는 점인데 소비자가 빵집에서 딸기를 살 때 그 딸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지 네. 알기는 어렵습니다. 딸기 뭐 냉동 딸기나 딸기 퓨레, 뭐 잼, 시럽 이거 다 가공 단계를 거치면 원산지와 생산 과정은 더욱더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제과점, 뭐 카페, 식품 회사, 대형마트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생크림 올라져 있는 그 딸기가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1: 네.
0: 강제 노동에 따라서 생산된 그 제품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이미 뭐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북한에서 재배하고 유통된 딸기들을.
0: 당연하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제노동이라는 걸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들여다보면서
1: 네.
0: 수산물을 먹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마트에서 하면 이게 북한 노동자분들이 가공에 손질해서 만든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1: 네.
0: 그 문제가 좀 해서 이게 좀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1: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또 정확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0: 라고 하는 것도 인정부터 해야 된다 라는 네. 생각입니다. 딸기, 수산물, 의류, 가공식품처럼 일상적인 상품을 통해 가공노동의 결과물이 세계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케이크 한 조각, 빵 하나, 냉동 과일 제품 하나가 어떤 고구마를 거쳤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1: 네.
0: 그러니까 기업은 원료 공급망을 점검해야 되고 정부는 북한 노동자 사용 가능성인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게 현장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혹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 딸기가 어떤 손을 거쳐 하는지 물어야 된다. 값싼 상품 뒤에 감춰진 강제 노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진실을 외면치 않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할게요. 데일랜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 학예 부흥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월등한 부자나 공부자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나는 약자라는 느낌을 받죠. 누군가 또 많은 것을 얻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거대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앞에 나서서 감히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귀한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 열었습니다.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들으시고요.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나무엔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짖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또 평안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 보내줄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보내주실 때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거든요. 오늘도 귀한 문자 기다리면서 다양한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이현덕과 이정림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영어 찬송 세바스찬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히즈가든의 찬송, 이어서 이지은의 주의 아름다운 처소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함으로 위로와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강성훈의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부르심 들으셨고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도 함께 해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다음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달빛마을이 찬양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줄라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도 잔잔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대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 더욱 붙드는 우리 삶이 되기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복된 주말 보내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였던 영성가 해리 나웨 목사님 많이 아시죠? 이 목사님의 책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에 나온 사역자의 세 가지 정의 소개해 드릴게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역자 아닐까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곳 다 갖고 계시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유명한 시인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어서 주인공이 주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내 것이다.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까? 낙심하진 않으셨나요? 보이진 않아도 당신을 업고 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밤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해봅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그 품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현입니다.

밤의 깊은 동산에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양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박수영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에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인용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어렵고 가장 고난의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것이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오프닝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들도 정말 은혜의 가사들로 은혜의 고백들로 함께 하실 테니까요. 밤동산 찬양 함께 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끊임없는도 맞고 변치 않는도 맞고요. 영원한도 맞겠죠. 이 사랑을 표현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들은요,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금 현대적인 느낌의 찬송가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재현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노인팅의 내가 매일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장세기.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변해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가도 좋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았다. 관리인은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다. 그들은 낙심하여 자기 옷을 찢고서 나귀에 짐을 실은 뒤에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셉이 그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4장 7절에서 2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전체 길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한 걸음만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빛이 아닐까 싶네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신 그 빛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어노인팅이 부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습니다. 성경을 등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참 재밌죠. 해나 달처럼 환한 빛이 아니라 작은 등불로 표현한 겁니다. 발 앞을 겨우 비출 정도의 빛이죠. 우리는 때때로 전체 길을 다 보고 싶어 하곤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지도 대신 작은 등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걸음 걷고 나면 그 다음 한 걸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전체를 몰랐지만 길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 싶네요. 모든 걸 알지 못해도 지금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케인의 I'm So Blessed, 린디의 Praise You, 제이미 맥도날드의 Desperat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이길승의 네 번 아멘 들려드렸습니다. 7180님께서 야근하고 왔어요. 피곤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과 평안한 밤 되시기를 보내주셨네요. 아, 참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다른 게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참 귀하십니다. 3634번 쓰시는 분께서 5살 아이가 좋아하는 두 개의 찬양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 요급에서 놀아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5살 아이가 인생의 깊이를 아는 노래를 좋아하네요. 마지막에 이 중에 한 곡 광야를 지나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루크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Greatness, 그리고 마틴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의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그리고 베델 뮤직의 No Longer Slave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잘 이용하는 편인데요. 제 동선상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탈 일이 많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대에 열차가 한강을 건널 때면 승객들은 잠시 고개를 들어 바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승객 여러분, 창밖의 노을을 보시며 잠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하루 동안 쌓인 피로는 열차에 두고 내리시면 종점에서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네, 낭만 가득한 그 멘트에 피로가 녹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하철 안에 우리의 근심과 피로를 다 놔두고 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현실은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헤아림과 위로에도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그런 분이시죠? 짐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진정한 평안과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주간의 고민과 불안과 피곤한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나무엔의 쉼. 이어서 손경민의 찬양이었습니다.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와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김보령입니다. 바뀐 목소리에 잠시 놀라신 분도 계시겠죠. 김정우 PD님이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돼서 오늘부터 제가 이 시간을 대신 하게 됐습니다. 김정우 PD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하게 되는 이 그레이스 투유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 담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어느 열차 기장님의 깜짝 안내 방송 이야기 나눴지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는 열차에 두고 내리시면 종점에서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기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열차 안에 근심과 피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참으로 죄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각자만의 일상 달려오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 누리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은혜로운 찬양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이었고요. 앞서서 들려드린 곡은 홀리원의 위로라는 곡이었는데 또 익숙한 찬송가 선율도 같이 들려왔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 인도하시네 라는 곡인데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네. 십자가 지신 그 보혈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n the Sweet By and By, 케니 로저스의 곡이었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요즘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참 많이 신청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끝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 밤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 들으시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정말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강주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목이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그렇게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또잘 들어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첫 찬양으로는 진진이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엄청 많은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이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잊었던 주를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달빛 가스펠은요,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국내 예배팀의 노래들, 예배팀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국내 CCM 아티스트들의 찬양들 많이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윤화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특별히 또 이윤화님의 내려놓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예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하지만 정말로 참된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그 길이 어렵죠. 그리고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주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이 같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을 해내려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만족을 위한 순종, 그것을 쫓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역에 열심히 있는 분들 되게 많죠.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섬김이 또이 사역

여기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의 좋은 기억을 가지려고 좋은 느낌을 가지려고 나 혼자서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때는요, 주님이 우리한테 잠깐 쉬라고도 얘기하시거든요. 아,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게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하시던 사역을 내려놓으시면 또 담당 교육자님들이나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애씀이 주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의 좋은 느낌을 위한, 나의 좋은 감정을 위한, 어쩌면 내가 느끼고 싶은 안정감을 위한 애씀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깐 멈추셔도 돼요. 멈추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또 계속해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고 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염려보다도 믿음을 갖고 평안함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주로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병들거나 가난할 때 혹은 권력이 없을 때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기 때문이죠. 행복과 불행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시며 그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일의 성공이나 실패, 건강이나 병약함 등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성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겸손이었습니다. 김석균 작곡, 복음성가 모음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성공만 있지 않거든요. 너무 멋진 것만 있고 예쁜 것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고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낭망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모든 질문들도 주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엎드려지더라도 고꾸라지더라도 주님께로 엎어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린 어렵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 그렇게 왜 나약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또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피아노는 송영주님의 피아노였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내일부터예요. 7월 6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썸머 스페셜은 뭐 사실은 저희 달빛 가스펠 같은 경우는 아니군요. 네. 7월 6일이 월요일이죠.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월요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달빛 가스펠은 7월 둘째 주 토요일 주에서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되겠네요. 에휴, 봐주실 거죠? 썸머 스페셜은 뭐 저희 달빛 가스펠은 워낙 찬양의 곡을 많이 틀어드리고 있긴 한데 다른 어떤 DJ의 멘트보다는 진행자 멘트보다는 찬양이 쫙 연결해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행복한 아침 코너를 잠깐 쉬려고 합니다. 여전히 토요일 날은 국내 시신곡으로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들로 이어드릴 텐데요. 그래도 주제를 좀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달빛가스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시는 법 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저희는 잘 모아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연과 신청곡 방송해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 주씩 조금 늦게 방송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웬만한 사연들은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 문자로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5015님. 6월 27일 새벽 1시 18초에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가볍게 출첵할게요. 꾸준히 들을수록 좋아요. 달빛 가스펠. 감사합니다. 뭔가 바쁘시군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5015님. 0164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도 극동방송 들으며 야근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니 눈물도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항상 좋은 찬양과 말씀, 방송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0164님, 아들을 혼자 키우고 계시군요. 항상 가정에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함으로 잘 자라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공하라 육사님 위해서 특별히 신청곡이 없으시길래 제가 그 노래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너와 함께 하리라 장하니의 너와 함께 하리라 준비했거든요. 기다려 주시고요. 8411님, 저의 최애 방송입니다. 강충현 교수님 화이팅. 8411님, 감사합니다. 네. 9507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4961님, 세상 속에 근심 걱정 많은 하루였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찬양에 다시 또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길에 백합화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6950님, 샬롬. 네. 그 다음에 7282님. 제주도에서 들으시는군요. 취미로 작사하시는 분. 네. 언젠가 시심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6282님, 6월 27일에 거의 끝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6428님, 우리 왕의 청자시죠. 예배 찬양과 오프닝 곡을 듣고 약간 인터넷이 불안한 사막을 지나는 일정이라. 네. 건강하게 6428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5015님, 6월 28일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0778님, 6월 28일 새벽 1시 27분에 낮잠을 많이 자서 이제 자려고요.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 감사해요. 네. 낮잠을 오랜만에 주무셨나 봐요. 그쵸?

왜냐면 이 낮잠을 항상 주무시는 분들은 그리 오래 못 자요. 네. 꿀잠으로 낮잠을 주무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삶에서 열심히 사셨다는 이야기니까 잘하셨어요.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신청곡 송승연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부탁합니다. 네, 준비해 놨습니다. 네. 9592님, 가장 좋은 곳 주시는 하나님 신청합니다. 네,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용과 신청곡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올려주셨어요. 우선은 세 곡의 찬양들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그 사연 올려주신 분 중에서 홀로 아들 키우고 계신 분, 0164님께 노래 선물 먼저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하니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장하니의 너와 함께하리라. 부제는 나의 손과 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했고요. 내일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신청곡들이 있었어요. 두 곡의 신청곡이 있었죠. 송승현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송경민 목사님의 곡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두 곡의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제 마지막에 멘트를 이걸로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억지로 맞춘 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내용에서 봤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일이겠죠. 내일 저는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을 보내고 우리는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말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은요, 이제 막 가슴 뛰는 후반전의 휘슬이 울린 셈이죠. 지나온 전반전에 여러분 혹시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으셨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갈 귀한 반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 등 뒤에는 언제나 새 힘을 부어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 아침에는 소망의 덫을 높이 올리고 기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의 첫 주말을 여는 힘찬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7월의 기도. 달력의 한 장을 새로이 넘기며 우리 마음의 페이지도 새 은혜로 채우게 하소서. 지나온 길의 땀방울은 감사의 보석으로 남겨두고 다가올 길의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소서. 7월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반기의 매일을 기쁨의 찬송으로 채우게 하소서. 네, 7월 한 달도 모든 일정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 바라면서, 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 지부의 청지기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들을 량식으로 채우되 그들이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은을 각각의 자루 입구에 넣어두라. 그리고 나의 잔, 곧 은으로 만든 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입구에 넣어두되 곡물값으로 받은 은도 그리하라. 이에 그가 요셉이 명한 대로 시행하였다. 새벽에 동이 트자 그 사람들, 곧 그들과 그들의 나귀떼가 전송을 받고 떠났다. 그들이 성읍에서 벗어나 아직 멀리 가지 못하였을 때 요셉은 그의 집 청지기에게 일렀다. 그대는 일어나 저 사람들을 쫓아가 따라잡고 그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즐겨 마시며 또 의탁하여 점을 치는 잔이 아니냐. 너희는 스스로 행한 일로서 이미 큰 악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라. 그러자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루 입구에게 발견한 은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로 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이나 금을 당신 주인의 집에서 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어야 할 것이요 우리들도 역시 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그는 그러면 너희의 말한 대로 하자. 누구에게든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는 무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각자 급하게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자루를 열었다.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살펴나가니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서 모두 각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알아낼 줄을 알지 못했느냐? 라고 다그쳤다. 그때 유다가 나서며

주께 무엇이라 아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또 무슨 방도로 우리 자신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서 불의를 찾아내셨으니 벗어서 우리와 그 선에서 잔이 발견된 자가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로서는 결코 그리 행할 수 없으니 그 선에서 잔이 발견된 사람만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요 너희는 평화 가운데 너희 아비에게로 올라가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 주여, 부디 당신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올리게 하시고 제발 당신의 종에게 주의 분노를 불태우지 마옵소서. 사실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십니다. 네, 주께서는 일찍이 너희에게 동생이나 아버지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네, 주께 아뢰기를 우리에게는 나이든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늙음하게 얻은 한 아들이 있고 그의 형은 죽었으니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로는 그만이 남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주의 종들에게 너희는 그를 내게로 데려와 나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주께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으며 만일 그가 그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주의 종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너희는 다시 내려가 우리의 먹을 량식을 사오라 하고 명하자 우리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대로 내 아내는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하나는 나를 떠나 밖으로 나가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그가 틀림없이 갈래갈래 찢겼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제껏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이 하나마저 내 앞에서 빼앗아가 그에게 어떤 해가 닥치게 한다면 너희는 나의 흰 머리로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신의 종 나의 아비에게로 가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비의 영혼과 아이의 영혼이 서로 묶여 있으니 그 어린아이가 없는 것을 보는 순간에 아비가 바로 죽고 말 것이며 마침내 주의 종들은 당신의 종인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린 동생을 두고 종의 아비에게 담보하면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이르도록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저 어린아이 대신에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어린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당하게 될 해를 내가 볼까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4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들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2019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 이선희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 양강도 운흥군이 자그마한 임산삽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어식, 김일성 감사, 또 그 고마움으로, 또 오직 충성심으로 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 그 나라 땅에서 그것을 배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가정에서 고난의 행군이 닥쳐왔습니다. 여기 온 탈북민들도 매개 가정에서 다 겪은 것입니다. 저는 한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도 저 북한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들도 그 누구도 이 대한민국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 나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동생이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오빠들은 다 군복무를 하고 제가 온 가족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에 죽을 먹고 또 겨울이니까 나무를 해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치고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앞이 안 보이고 너무도 배고파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쓰러지면 온 가족이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굶어서 돌아가실 때 그 죽물, 거기에 강냉이 메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강냉이를 불, 다 풀인데 그걸 몽땅 우리인데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이 없었죠. 그때 오직 배가 고프니까 그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물만 남기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우리한테 한 번도 고향에 가고 싶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왜? 그 북한 땅에서 남반부 출신이라고 하면 좀 엄청 좀 그런 걸 받아요. 그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 영향이 올까 봐 평생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단 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우리 손을 붙잡고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빠는 위천공이 와가지고 오빠가 죽은 그 나이가 36살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집안은 산산조각이 나였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버리고 제 사랑하는 딸 6살 때 아이를 버리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고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려야만 했기 때문에 이별을 하고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 돈 15,000원으로 팔려 중국 산동성의 어느 한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갈 때 저는 중국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산동성은 쌀밥을 안 먹어요. 거기는 빵이 주식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인데 입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걸 다 달갑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것도 우리는 그걸 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갔고 4월 6일 앞에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어요. 아, 올 게 맞구나. 그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집결소에 밖에서 징음이 울리면 야, 또 잡혀 들어오는구나. 잡혀 들어오면 무리로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10명, 20명 정도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공안이 우리를 넘겼을 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다시 너희들이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 산동성에 들어오면 우리는 너희들 다시

답안 가겠다 말이라고 합니까? 넘겨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둑에다가 차 하고 검사를 하고 소독약을 막 뿌리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가 세균 덩어리, 병균 바이러스를 감염하고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피를 다 뽑고 거기 끌려가서 몸 수색에 온몸이 다 벗긴 상태로 실 한 올이 걸치지 않고 벗긴 상태로 우리는 검열을 받아야 했거든요. 검열을 받고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 그것이 차라리 보이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격했지만 경험을 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죽고 싶다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가 도망을 쳤는데 다시 잡혀와서 거꾸로 매달린 채 내 강목이 되는 강목에 너무 맞아가지고 허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이러도 못 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감옥에서는 동정이 필요 없어요. 동정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 동정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동정도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가지고 중국에서 가지고 온 옷들을 다 팝니다. 사탕 한 알과 바꿔먹고 누룽지가 바꿔먹고 이러다 나니까 각 지방에서 자기 담당 구역에 앉은 분들이 데리러 오면 아이들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발에 신발이 없어요. 너무나 배고파서 신발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맨발로 그대로 나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호송 도중에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다시 중국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면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런 길림성이나 이런 가까운 데 듣지 말라, 국경에 가까운 데 가기 싫다고 저는 깊숙한 데, 나는 농촌이라도 좋으니까 깊숙한 데를 보내달라 하니까 결국은 저는 흥경, 강성, 할빈, 빙생, 제일 산골에 저는 한 남자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중국동 15,000원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온갖 일, 돈이 팔렸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 일을 할 때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단 하루라도 설사가 와서 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번이라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술을 마시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술을 한 병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술에 취해서 자고 아침에 깨나면 또 일하러 가고 그럴 때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달걀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달기 그렇게만 해도 저한테 달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다 팔아 돈을 써야 된다고. 제가 달걀 하나 값도 안 되나요? 하루는 힘들어서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와서 구두발로 저의 이 가슴을 내려 누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갈비가 석대가 불어났어요. 불어나가지고 저는 기침을, 갈비가 불어났으니까 기침이 안 나오는 기침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개를 고이고 앉아서 기침을 시험해서 그때도 겨울이었댔는데 야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오직 도망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 하고서 저는 기어서 저 옆에 있는 그 동문의 집에 기어서 갔거든요. 겨울에 그거는 그 동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시아버지인데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 집이 그런 집인 줄 알면서 왜 야를 여기다 팔았냐. 너도 같은 짐승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러고서 저는 그 동문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그때도 재나지 않았는데 저는 한 달이 돼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 중국 땅의 자매들은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고 짐승들에게도 있지 않은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10년 동안에
밖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감자물로 뛰어들지 않으면 강냉이 밭으로 뛰어들어가요. 잡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고 10년 또 그렇게 살고 20년 동안 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었고, 탈북 자매들이 아직도 저 중국 땅에서, 아니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희롱, 멸시와 천대, 그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저는 어디에 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 중국 땅에서 아시아 게임 직후에 북송된 600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 생사기로의 길에 놓여 있고, 또 지금 저 중국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는 2,000명의 불쌍한 자매들이 저는 북송돼서 알아요. 그 감옥에 갇히면, 그리고 아직도 저 중국 땅에서 저와 같이 짐승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매들이 불구가 되어서 누려야 될 것들 누려도 못 보고 사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7월은요, 나무들이 가장 치열하게 초록을 키워내고 또 알차게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지치기 쉽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 들판의 곡식들이 연그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도 지금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는 중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후반전을 시작하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속삭이고 계십니다. 네, 오늘 7월의 첫 번째 토요일, 어깨를 활짝 펴시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후반전의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소리내서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걸어가실 7월의 푸른 길을 제가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9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멋진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찬송가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이 고난을 묵상하는 찬양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작곡한 마태 순환곡의 일부를 따서 찬송가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크 시대에는 바흐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순환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순환곡이 패션 뮤직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영어 패션을 열정으로 해석하곤 하죠. 하지만 애초에는 예수님의 고난, 더 정확히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열정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추가된 뜻이라고 하죠. 패션의 어원은 고난과 인내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훗날 열정이라는 뜻을 담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 겸손으로 단합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여, 들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에게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0: 기독교인들이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요.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단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한 마음으로. 어떤 부부 신방을 했는데 당첨을 받았어. 아파트 당첨을 받았어. 그 집이 싸움이 벌어졌어. 부인은 50평짜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35평짜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났어. 뭐 35평에 좀 살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50평으로 가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단합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으로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도움으로 단합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을 품어서 하자고.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가 있어요. 소녀 유관순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열매를 함께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찬양 더 이어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내가 깊은 곳에서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 후에는 북한 땅 고향을 위한 한 자매님의 기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이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분단된 이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임을 믿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상생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임을 확신합니다. 고통의 역사를 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이 가득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주옵소서.

한반도 땅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평안과 희망, 소망인 줄을 믿으면서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두 곡의 찬송 또 올려드렸는데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홍지승 씨였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 씨였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오늘도 소망과 희망과 평안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나누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일을 행하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오늘도 사랑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며 주님의 위대한 유업을 이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까지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2부 순서 출발할게요.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델렌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보통 이 회사원끼리 만났을 때는 너무 피곤해 보이거나 좀 힘들어 보일 때, 아니면 좀 이렇게 건강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기고 해야지라는.
1: 그러니까요. 말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0: 그렇죠. 일도 일이지만 건강부터.
1: 네.
0: 라는 말이 사실 만연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얼마 전에 이것도 참 저희가 우려하던 반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폐결핵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1: 네, 이게 잇따라 나왔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 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 몇 군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0: 네.
1: 이게 여기저기서 잇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게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관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진상을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랴오닝성, 지린성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 식품 공장, 혹은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만 5천 명이 정말 많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국 입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발열 혹은 기침 증상을 보였고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게 뭔 문제냐라고 해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 라고 합니다. 출국 전 북한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라고 이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중국 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전 예방도 사실 부진했던 거고,
1: 네.
0: 이거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주로 파견됐던 이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건가요?
1: 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 3명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들은 모두 신규 파견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갓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보였고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긴급 검사 과정. 그러니까 저기 문제가 터지니까 다른 네. 공장에서도 야, 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폐결핵 환자가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나온 직후 다른 노동자들과 격리됐고요.
0: 네.
1: 수일 안에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우연한 사례라기보다는 여러 작업장에서 갑자기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 문제를 단순한 감염병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보건 의료 문제로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후진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잘 관리되지 않는다.
0: 네.
1: 영양이 부족하다.
0: 네.
1: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약품을 제때 쓰지 않는다. 이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중국 현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활동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나 객담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0: 네.
1: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이게 폐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무게 있게 다루는데
1: 네.
0: 북녘회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이 폐결핵에 대해서 다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1: 네.
0: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한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그러니까 결핵이긴 한데 폐결핵이잖아요. 결핵군이 폐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이나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0: 네.
1: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0: 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집단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북한 노동자는 대개로 기숙사에서
1: 그러니까요.
0: 단체로 생활하잖아요.

0: 공간 문제가 아닙니다. 요걸 넘어서서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공장들이 긴장했다라고 할 수 있죠.
1: 이게 초기에는 또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폐결핵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 그러면 잇따라 이렇게 폐결핵 환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0: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중국의 그런 사람에까지 결핵이 뭐 전파되거나 전염된다면
1: 네.
0: 그 노동자는 북한,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서도 그 폐결핵이 만약에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된다면 이 중국의 그런 지방이, 그 지역이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공장들까지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요. 중국의 관리자나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공장에 들어가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현지 기업체들도 북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1: 네.
0: 또 하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되기 전에 이게 충분한 의료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계속 완벽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다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한 보건의료 체제인 거고 이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사회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실제로 이곳에 온 탈북민 분들을 보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다 시켜주잖아요.
0: 네.
1: 그때 많이 나오는 게 또 폐결핵이라고도 들었어요.
0: 맞아요. 자기가 폐결핵이 있는지도 모르고
1: 네.
0: 여기 와서 진단을
1: 맞아요.
0: 제대로 받아본 거죠.
1: 처음으로.
0: 그렇죠. 처음으로. 그리고 약간 치과 계열에 여기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1: 그렇죠.
0: 진단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1: 빼고.
0: 안 하는 거죠. 그 약간 벤치라고 해야 되나요?
1: 아.
0: 그 공구로 막 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1: 네.
0: 아, 이 문제가 참 이 완벽한 그 사회주의의 보건의료 체제인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이렇게 외화벌이라는 큰 틀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보다 이 돈, 내가 무언가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더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앞선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이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노동력 송출 자체가 체제의 외화 확보와 연결됐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화벌이 필요가 주민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충분한 검진과 치료 없이 노동자를 서둘러 파견했다면 이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혹은 체제가 오히려 노동자를 그냥 외화벌이 도구로 취급한 것입니다.
1: 네.
0: 열악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올해 들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 중국이 들어갔잖아요.
0: 네.
1: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중국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1: 네.
0: 이 문제가 이제 그 열악한 뭐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이제 중국의 인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나중에 중국이나 북한이 좀 인민들의 이제 원성 혹은 불만
1: 네.
0: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지지 아니 지적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계속적으로 중국에 입국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만 5천 명.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그쵸.
0: 그 이후로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보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동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뭐 건강검진, 감염병 관리, 숙소 환경, 노동 조건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건강은 물론

0: 현재 작업장 전체 혹은 지역 전체 이 보온 안전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러면 대체 북한 보건의료체제에서 가장 큰 취약점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0: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진병입니다.
1: 네.
0: 약이 있습니다. 그 약만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 꼬박꼬박 제때제때 그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해결이 금방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의료진이나 약품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의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치료는 일정 기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환자가 생계를 위해 치료를 준다면 병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남을 나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이번에 좀 더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럼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네, 이제 단순히 중국 공장의 감염병 관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1: 네.
0: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감염권 관리 문제, 혹은 이제 주민의 건강권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 통제, 그 감시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아, 내가 이 문제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어렵습니다.
1: 네.
0: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노동자 파견 실태와 함께 이게 건강검진, 치료 접근성,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 함께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인도주의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이행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이런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제대로 정말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아닌지를,
1: 네,
0: 그것까지 진단하는 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도와주는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꼭 새기고 같이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건가요?
0: 북한에서는 그래도 보건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직은 정말 취약한 부분이 많겠구나.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겠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노동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거는 북한 내부의 진단 혹은 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1: 네.
0: 또 하나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외화벌이 혹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권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차치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정신 건강 이 문제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참 이렇게 북한 주민분들의 남과 북 가운데 영역 간의 강건함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델리앤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피카소가 그 후손들이 이제 뭐 유명한 작품 빼고도 그 후 피카소는 바람둥이라 자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자녀 중에 이제 피카소가 죽고 나서 이제 유품을 정리할 때 습작들이 많았대. 끄적끄적. 그런데요, 나중에 끄적끄적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습작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경매 붙였대. 경매. 끄적 때는 작품을 경매로 붙였대요. 부르는 게 값이었대요. 별 볼일 없는 피카소 같은 유명 예술가가

0: 정신 작품도 아니야. 끄적거리는 그 습작이 부르는 게 값이었다냐. 창세전부터 나를 작품으로 시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 걸작품이라는 내 존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믿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made in 피카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made in God이에요. 내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천하도 바꿀 수 없다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싸구려 여러 개가 있는 상품이야. 우리는 유일무이야. 작품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눈, 이 코, 이 모습에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예요. 왜? 작품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유일무이한 작품이에요. 내 이 모습,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내 모양, 내 이 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눈이 어떻게 생겼든 내 코가 어떻든 내 입, 내 키, 내 IQ, 내 삶이 어떻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예쁘다 안 예쁘다 그건 인간끼리 키재기지. 그렇죠? 오늘 나의 이 모습, 육체, 오늘 나의 이 인생, 이 코, 이 입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코가 저렇게 생겼고 어쩌다 눈이 단춧구멍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나는 내 눈, 내 코, 내 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가? 아유, 그냥 빨리 가, 돈 생기면 빨리 수술해 버릴 거야. 나는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또 서로서로는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 몇몇 친구들이 세계 미술 대전을 관람을 했답니다. 유명 작가들, 그러니까 진품이죠. 복사품이 아니고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와, 멋있다, 아름답다 감탄을 하면서 관람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에서 한 작품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야, 저것은 저런 작품이 어떻게 이 자리에 전시되는지 모르겠다. 글쎄 말이야. 저런 그림은 나라도 그릴 수 있겠다, 야. 아니야, 나는 발로도 그릴 수 있어. 서로 킥킥거렸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밑에 작가, 화가 이름을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입조심. 속삭였습니다. 조용. 피카소 작품이야. 피카소 작품이야. 그랬더니 다들 주변을 돌아 비웃었거든. 야, 우리 무식이 탈로 났어요. 그렇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면 무식이 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눈이 열려서 나라는 존재, 우리 서로서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창사전부터 계획된 그리고 작품으로 만드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가 20에서 50mm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평양과 서울, 제주가 23도, 신의주와 강릉, 광주와 목포가 22도로 보입니다.

읽어요. 개성과 함흥, 포항과 대구, 대전, 여수, 부산이 21도, 춘천이 20도, 강계가 19도, 청진 18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함흥 33도, 서울과 춘천, 포항, 대전이 31도, 강릉과 대구가 30도, 평양과 개성, 광주가 2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목포, 제주가 28도, 부산이 27도, 강계와 여수가 26도, 해산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 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제인 애덤스. 어느 날 그녀는 척추에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런던의 한 빈민가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풍족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빈민들을 위한 타가소,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미국에 200만 명에 달하던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그녀가 71세가 되던 해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나 그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염려일 뿐이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옛날 한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자 이 검객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한다. 이 얘기에 검객은 발끈하며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다며 검객을 흠씬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을 모조리 다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면 집에 칼을 놔둔 검객과 같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지혜롭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받은 큰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이런 찬양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팔복 찬양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덟 가지 복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복받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참된 본보기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팔복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들으실 찬양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복음성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복 있으리 안산시립합창단의 아카펠라 곡입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팔복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행함으로써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 한 가지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도와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만 해선 안 됩니다. 사랑을 통해 그 진리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떤가요?

내가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기도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역대하 6장 4절. 주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셨을 때 땅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여섯 번이나 일렀습니다. 그때마다 사환은 보고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올라갔을 때 사환은 큰 비로 이어지는 작은 구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염려와 좌절이 의심의 구름을 드리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저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축복의 비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최고의 집을 짓겠다고 다짐하며 평생을 준비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책을 모두 섭렵했고 누구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대저택의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냈는데요. 하지만 그는 늘 더 완벽한 때가 오면 시작하겠다라며 말로만 집의 구조를 자랑할 뿐 평생 단 한 번도 기초를 파거나 흙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옆집의 한 평범한 농부는 거창한 지식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하게 돌을 나르고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이 지난 후 말만 앞서던 남자의 마당에는 낡은 종이 한 장만 남았지만 땀 흘려 직접 몸을 움직인 농부의 마당에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머릿속으로만 말씀의 지식을 쌓거나 입술로만 거창한 헌신을 다짐하는 계획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실천의 태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아무도 살 수 없는 종이 위의 설계도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생각에만 가둬두지 말고 지금 당장 작은 발걸음으로 행해보면 어떨까요? 머릿속 말씀에서 벗어나 삶의 실천으로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돌아,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밝은 모습이, 우리의 웃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늘 얼굴이 어둡고 찌푸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화가 나서 말도 붙이기 어렵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어진 우리의 모습, 활짝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웃는 연습을 하면 일주일이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달라져요.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웃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글로리아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도우심에 감사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스승님이라는 뜻으로 헬라어 원어인 파라클레이토스를 그대로 음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에는 매우 많은 뜻이 있습니다. 곁에 부름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친구. 이처럼 하나의 뜻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애를 먹는 단어라고 합니다. 필리핀 남부의 모로 부족 성경에는 보혜사가 계속 옆에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의 성경에는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라고 번역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모든 방면에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과 자비의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과 육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늘 도우실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 김민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ABC 극동 방송입니다.
1: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샤론 이야기 2부.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린 샤론이 6살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렸다가 간신히 살아난 일과 그 수년간 친어머니에 의해 학대를 당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병이 더욱 심해져 심지어 딸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린 샤론 메르할스키가 이 어머니의 학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와 함께한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말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어머니는 식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셨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왕복 15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차로 달려 어머니를 뵈러 갔지만 그때마다 잔인한 말들의 상처를 입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언니이신 셸리 이모는 다른 정신병원에 간호사셨는데 어느 날 집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네 엄마가 가진 문제의 일부는 바로 질투심이란다, 샤론. 네 외할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그 당시 네 엄마는 겨우 6살이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졌지. 반면에 나는 목사님 댁에 입양돼서 자랐고 네 외삼촌도 입양됐었어.
2: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이모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셨어요.
3: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그 쓴 뿌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지.
2: 왜 하필 엄마는 제게서 그 쓴 뿌리를 찾아내신 거죠?
3: 애들을 낳은 후 두 번이나 유산을 한 후에 네가 태어나서 어떤 이유에선지 분노를 느끼게 된 듯해. 절대 네 탓이 아니란다, 샤론. 엄마가 약을 많이 먹는다고 했지?
2: 네. 제가 직접 차로 엄마를 모시고 그 약들을 사러 약국마다 다녔어요.
3: 이 화장대 위에 약이... 아휴, 이런 세상에 약국을 하나 차려도 되겠구나. 이 약들을 술과 함께 먹는다면 정신에 이상이 오고도 남지. 이 약들을 모조리 갖다 버려.

0: 리자, 응?
1: 이모님은 저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죄책감을 몰아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 2년간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온갖 그릇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찾아 헤맸고 심지어 이단에도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곧바로 그 일을 접어버렸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한 남자와 사귀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고 결국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옮기셨고 그로써 병문안은 더욱 쉬워졌지요. 그 후 1969년에 저는 피터를 만났습니다. 그는 막 베트남에서 전역해 돌아온 잘생긴 해군이었어요.
2: 당신 아버님 정말 좋으세요, 샤론.
1: 아버지도 당신이 마음에 드신대요. 우리 엄마를 만날 준비 됐나요?
2: 물론이죠. 정신병은 두렵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그런 환자들을 좀 봤었어요.
1: 엄마가 어떻게 나오실지 알 수 없어요. 격렬한 징후를 쏟아낼 땐 정말 무섭거든요.
2: 어떻게 당신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샤론.
1: 우리 엄만 그러세요. 그래서 난 엄마가 무서워요. 자, 다 왔어요.
2: 당신 긴장하고 있나요? 걱정 말아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1: 엄마, 저예요. 이 사람은 피터고요.

0: 6개월 후 피터와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피터는 복음에 응답하여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동시에 저 역시 그동안 믿음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했지요. 11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는 일은 크나큰 고통이었지요.
1: 여보, 하마터면 당신을 잃을 뻔했어. 마취에 당신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대.
0: 우리 아기는 어때요?
1: 아기도 살아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어. 폐가 아직 발달이 덜 됐대. 그리고 의사들이 그러는데 아기가 나중에 실명할지도 모르고 정신지체화가 될지도 모른대.
0: 주님,

0: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 아기는 살아났고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제 친정 식구들에게 전도를 하려 하자 어머니는 당신이 이미 구원받으셨다고 주장하셨고 아버지 역시 올바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갓 결혼한 새댁이자 초보 엄마로서 조금은 서투른 상태에 있었어요. 그 점을 어머니는 저희 집에 방문하셨을 때 알아보셨지요.
1: 아기를 왜 그렇게 안고 있니? 바보 천치 같으니. 대체 아기에 대해서 넌 알기나 해?
0: 엄마, 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1: 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야. 넌 어리석고 아주 형편없는 엄마야.
2: 저희 지금 무슨 일이시죠?
1: 이건 나와 샤론 사이의 일이야. 자네는 여기서 빠지게.
0: 엄마, 제 생각엔 엄마가 여기서 떠나셔야 할 듯 싶어요. 피터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 거예요.
1: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넌 아무 쓸모도 없는 애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애라고.
2: 제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1: 난 차를 타고 가야 해. 기억 안 나니?
2: 걸어가세요!
0: 피터, 미안해요.
2: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살아남을

0: 우린 위스콘신으로 이사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을 사랑했지요. 시댁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또 다른 경건한 여성을 만나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아들이 5살 때 우린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4살 때 저는 입원하게 됐고 그때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거지요. 의사들이 급히 4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살아났지만 다신 말할 수 없게 될 거라는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몇 주 저는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1: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전 다시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고 주님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님, 한나처럼 저도 서원합니다. 만일 제게 다시 말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숨쉬게 해주시는 날마다 제 모든 말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을 못하게 되더라도 저는 제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피터, 나 말할 수 있어요.
2: 샤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놀라워. 이건 기적이야.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0: 의사들의 권고대로 남편은 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메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을 회복해가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분이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제가 서원한 대로 살려고 애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령의 힘 안에서 섬기지 않았고 이후 제 영혼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때 주님은 제게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고통의 기억들이 담긴 어두운 벽장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0: 메인에서 살게 된 지 3년 후 우리는 시아버님의 병환으로 다시 위스콘신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저는 사랑이 가득한 가족에게 둘러싸이게 됐지만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다시 일기를 쓰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요. 어린 시절 제가 쓴 일기 때문에 어머니께 혹독하게 맞은 후로 다시는 쓰지 않았던 것을요. 어느 날 저는 교회에서 게시판에 올릴 글을 다자기로 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1: 샤론, 아직도 스쿨버스 운전하십니까?
0: 네, 목사님. 그런데 운행 구간이 너무 길어 늦기 전에 집에 돌아오기가 힘드네요.
1: 그럼요. 기다리시는 동안 뭘 하십니까?
0: 도서관에 가서 글을 쓰고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1: 잘하고 계시네요, 샤론. 크리스천의 삶은 세 가지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아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린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가 겪은 그 모든 고통에도 목적을 두셨습니다. 샤론, 자매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0: 자매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는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죠.
1: 이제야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 실은 저 어머니를 매우 미워했었어요. 저는 제가 주님께 나아왔을 때 어머니를 용서해드렸다고 생각했지요. 13살 때였어요. 제가 구원받은 후 몇 달 있다가 우린 이사를 갔는데 그 후 성경 공부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0: 자매가 구원을 받은 후 견고한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매를 꾸준히 인도하셨습니다. 샤론, 빚진 자는 자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그들은 자매의 용서를 애써 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매에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자매가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말이죠.

0: 아버지가 은퇴하셨을 때 친정 부모님은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보기가 힘들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온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가게 되자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사랑으로 좀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1: 용서라니?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0: 어린 시절에 겪었던 제 고통에 대해 용서해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화나거나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고통을 받았다고? 내가 할 말을 하네. 난 엄마 없었지만 넌 있잖아.
0: 알아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제게 상처 주신 것을 용서해드리는 거예요.
1: 적반하장이구나. 감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 넌 네가 한 그대로 갚음을 받았던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항상 다치고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어 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미쳐서 죽을 뻔했다고. 넌 내 인생의 형벌이야. 네가 날 정신병원에 가둬줬잖아. 넌 네가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니? 어?
0: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머니는 주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전하려는 제 모든 노력과 시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죠.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한 상태셨습니다. 아버지도 봄철 내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저는 아버지 병문안을 갔습니다. 수년째 만나지 못했었던 에디 오빠를 그곳에서 만나게 됐지요.
2: 아버지가 아프신 것을 어머니가 뭔가 개입됐다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0: 오빠, 의사가 알려줬는데 엄마가 아버지께 엄마가 처방받으신 약을 강제로 드시게 해왔었대. 그리고 그 때문에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뻔했었다는 거야.
2: 아마도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것 같다. 어머니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0: 실리 이모 말씀이 외삼촌에게도 약을 주셨대. 외삼촌의 죽음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셔.
2: 어머니, 너무 사악하셔. 너도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온 가족을 학대하셨잖아.
0: 나도 엄마가 가끔씩 오빠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렸던 게 기억나.
2: 그건 세 발의 피에 불과해. 나를 이혼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셨어.
0: 엄마를 용서해드려, 오빠. 그게 오빠의 마음에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야.
2: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0: 모든 사람이

0: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셔. 그 누구도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야.
1: 난 설교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지 마시아란.

0: 오클라호마에서 지낸 시간은 끔찍했습니다. 오빠는 비통함에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말조차 건네기 힘들었지요. 많은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사촌 할도 그곳에 왔습니다. 그는 항상 제 삶의 중요한 시기마다 나타났었죠. 그는 제게 여러 질문을 던졌고 저에 대해 과도히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요. 그 때문에 저는 더욱더 불안했지요. 게다가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도 두려움에 떨고 계신 것이었어요.
1: 제발 가지 마라, 샤론.
0: 전 가야 해요, 아버지. 비행기표 시간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1: 내가 가면 네 엄마가 나를 죽일 거야. 내가 알아.
0: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 피터와 제가 추수 감사절에 맞춰서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는 일정을 잡을게요. 괜찮죠?
1: 그래. 알았다.
0: 일주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매우 아팠고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낸 감정적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 완전히 소진되었던 거죠. 다시 한번 저는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아버님을 향한 마음속에 묻어왔던 분노는 잘 해결하셨나요, 샤론?
0: 네. 이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일이 쉬웠어요. 아버지도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대요. 친할아버지께서 너무 폭력적이셔서 16살 나이에 가출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아버지께서 엄마가 저를 때리지 못하시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바랐었어요.
2: 하지만 그러기 힘드셨을 것 같네요. 만일 자매의 아버님이 어머님을 떠나시면 법정에선 어머님께 모든 양육권을 맡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족 곁에 머무르면서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매를 보호하신 겁니다.
0: 네, 아버지는 사랑과 온유함에 모범을 보이셨어요.
2: 샤론, 자매는 아버님도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0: 제가 기력을 회복하는 동안 아버지는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퇴원을 원치 않으셨지만 의사는 아버지를 퇴원시켜드렸지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몸이 아파서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지요. 그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0살인 우리 아들이 뇌종양이 심해져서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 사촌 할이 다가와서는 거북하도록 동정심을 나타낸 것이었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오빠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여보세요?
3: 샤론,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키셨어.
0: 엄마는 어떠셔? 내가 거기로 갈까, 오빠?
3: 왜? 네가 와봐야 어머니가 날 갈갈이 찢어놓을 텐데. 어머니는 정말 가엾은 사람이야.
0: 정말 힘들겠구나, 오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
3: 그럴 필요 없어.
0: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음을 전하려 아침에 전화를 걸어온 이는 저희 오빠가 아닌 사촌 할이었어요. 그는 너무나 기괴할 정도로 제게 관심을 보이는 사촌이었죠. 그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자리에 앉아서 어린 시절 항상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상처와 고통을 멈추기를 바랐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매우 슬펐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렵고 슬펐던 사실은 어머니께서 주님을 모른 채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지요. 제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퍼즐 조각들처럼 되살아나 진실의

0: 모자의 글을 형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셀리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1: 샤론,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니?
0: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1: 다행이구나. 네 엄마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슬프지. 너무도 불행한 삶을 사셨어.
0: 알아요. 에디 오빠가 엄마와 심하게 싸웠었대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셨단다 싶어요.
1: 엄마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었다고 하더구나. 구급차를 부르기 전까지 하루 종일 네 엄마를 그대로 쓰러진 채로 방치해두었다는 게야.
0: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 에디는 네 엄마를 너무도 미워했는데 자신도 엄마를 그대로 닮아간 거야.
0: 셀리 이모, 전에 이모가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하셨잖아요. 그래도 제게 뭔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1: 그럼 물론이지.
0: 제 아버지가 저의 친부 맞으세요?
1: 내가 아는 것은 수년 전 네 엄마가 네 아버지 조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야.
0: 혹시 제 사촌인 할이 맞나요?
1: 그래, 동갑내기였어. 네 엄마가 아버지와 사귀기 전이었어. 결혼한 후 네 아버지는 곧바로 전쟁터에 나가게 됐단다. 그러자 네 엄마와 할은 다시 불륜관계를 시작했지. 너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네 엄마는 사흘 동안을 분노하며 길길이 뛰었단다.
0: 저는 늘 왜 할이 저에게 그토록 이상한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그토록 적대시했었군요.
1: 네 엄마는 너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수치심에 쌓였던 거야.
0: 그럼 아버지도 아셨나요?
1: 그래, 알다마다.
0: 그런데도 여전히 저를...

0: 저는 이모님과 통화를 마친 후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우리 가족의 비밀을 이해하는 길로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제가 그 진실에 담대하게 맞서도록 준비해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요. 남편이 직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셀리 이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1: 여보, 당신 괜찮아?
0: 네, 여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이기는 평화를요. 피터, 엄마는 결코 날 미워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 자신의 수치와 죄를 미워하셨던 거예요.
1: 그래, 예수님께서 어머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셨던 거군.
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에 직면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1: 이제 당신이 그 모든 일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가져도 되지 않아 정말 기뻐.
0: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피터. 그 모든 성경 공부와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직면하도록 통찰을 주신 거죠. 입양한 우리 딸은 한 부목사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들은 세 명의 외손자, 손녀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라디오를 통해 저처럼 숨겨진 상처로 고통을 받는 다른 이들을 돕고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벽장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대신 구세주께로 나아오세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서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2: 저희는 샤론의 말에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나갈 때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이윤정,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홍승표, 정운석, 이상헌, 번역 김성인, 극본 김일희,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샤론 이야기 2부로 함께했습니다.

0: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이번 주를 지나오니 어떤 날은 쨍쨍하게 해가 뜬 날도 있었고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전 이미 우산을 준비했거든요. 일기예보를 보고 준비한 우산 덕에 별로 비가 무섭거나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가 주는 용기라고 해두죠. 젖지 않을 거라는 안전함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인생에 비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만난다 해도 안전할 거라는 자신감. 여호와의 그늘이 주는 용기가 아닐까요? 어떤 날이 찾아온대도 어김없이 주님 안에서 안

7월 4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벌써 7월이에요. 어떻게 상반기를 잘 보내오셨나요? 아니면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어떤 날은 쨍쨍 해가 떠서 정말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면 어떤 날은 또 예상치 못한 비바람을 맞는 날도 있었을 거고요.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나날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상반기를 좀 결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계획과 달리 놓쳤던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쉽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나름의 열심대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치열한 전반전은 그대로 두고요.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좀 인정해준 다음에 우리 후반전 잘 보내볼까요? 치열하게 맞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순간들을 더 누리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들인지 기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이 안전하시고요. 더 많이 기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태산을 넘어서 헌곡에 가신 상반기도 있으셨겠죠. 이 찬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7월을 시작하는 오늘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요, 시편 5편 12절 말씀을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재미로만 맞추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 구절, 시편 5편 12절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뿅뿅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정답이 뭘까요? 이 두 글자 단어인데요, 어학사전 힌트로는 전쟁 때에 적의 칼,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데 쓰던 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무기를 챙기면요, 패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정답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 구절 읽어드릴게요.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뿅뿅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멘. 우리의 뿅뿅막이 되시는 주님이신데요. 화살막이? 단창막이? 화살이든 단창이든 이것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숫자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힌트가 될 만한 찬양 두 곡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께 힌트가 될 만한 찬양으로 엄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을 잘 듣다 보면 정답을 유추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정답 그럼 발표해 볼까요? 퀴즈의 정답은 방패였습니다. 화자리든 칼이든 창이든 모든 것들 방어할 수 있죠. 우리가 만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 넣어서 퀴즈 말씀 구절을 완성해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퀴즈 말씀 구절의 앞선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말씀은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사실은 좀 피할 일이 없었으면 하죠. 모든 일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만나도 괜찮을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고 달아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덮고 압도하는 그런 먹구름과 같은 걱정과 근심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먹구름을 피한다면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사라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크신 주님의 그늘 아래, 방패 아래 안전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7월이 되시길, 또 올해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보호 속에 있다 보면요, 때를 따라 비구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7월 4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의 모든 다름을 인정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들을 나와 똑같이 바꾸려는 허탄한 노력을 버리게 하소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 원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길가의 나뭇잎조차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존귀한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름이 창조의 원리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담긴 섭리를 받아들여 다름의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달라서 감당할 일들이 다름에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누리게 하소서. 서로의

어제와 다른 오늘, 나와 다른 사람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우린 결국 안전할 테니까요. 그 안전함 속에서 새로움을 기대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우리의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 가득 담아서 찾아올게요. 다음 주부터 찬양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과 같은 주님과의 동행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배우 박중훈 씨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은인으로 배우 안성기 씨를 언급하였습니다. 배우로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안성기 씨가 자신이 배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박중훈 씨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자신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풍선과 같아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주 불안하였는데 그 풍선이 날아가지 않도록 돌을 메어준 사람이 안성기 씨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와 비슷하게 비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표현은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삶의 표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세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적, 영적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사역들이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바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갈 곳을 계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갈 곳을 바꾸시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생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거듭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태어나셨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마리아에게서 육신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의 삶도 육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포기하시고 성령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삶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ABC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총 여섯 가지 주제,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은 주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설교는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주제 여섯 가지는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신적이고 주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말로는 별로 없는데요. 성경의 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매우 희귀하고요, 사용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될 때만 아버지를 썼던 적이 아주 희귀하게 있어요. 주로는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언약적 관계를 사용할 때 사용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높고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할 때는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매우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죠.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능력을 강조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두 가지는 오묘한 조합을 이룹니다. 이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세요.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이런 성령이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양자의 영이란 뭐예요? 아들의 영. 이런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죠. 언제나 종은 두려워하잖아. 그러니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친근해. 두려움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미사여구 중원부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죠? 그리낌이 없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는 데 챙겨가지고 그것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완전히 그냥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을 때 편안해지죠. 불안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반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더 살피시는 분이요, 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처음 우리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예요. 아버지를 믿사오. 이게 주기도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끌어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로서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분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랬어. 아버지라면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빠 우리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말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런 주기도문에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나와요. 주기도문 그 말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의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버지가 다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손자가 없다. 다 아들이에요.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는 우리가 친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상기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따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도 주기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는 우리를 빼버리면 기도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때 기도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는 뭘 가르치는 공동체적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일까를 생각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게 피해가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다면 그 응답이 나에게 복이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사적인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적 영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입장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사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기도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조용히 홀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죠. 사적인 기도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기심이 정리되어야 아버지와 다른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적인 선행이나 도를 닦으며 신에게로 다가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기도는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지체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늘과 땅 나와 이웃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서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기도의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아갈수록 기도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나이에 오니까, 아, 이 나이 때 아버지가, 아,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어릴 때는 아버지를 모르죠. 아버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틈이 없어.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아버지는, 아, 이럴 때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 했구나. 그죠? 당자의 비유에서도 큰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관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장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실성했나? 미쳤나? 왜 저러지? 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아버지 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과 그 설정 안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이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 트리플 A를 먹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많았거든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엄격한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무책임한 아버지.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 그냥. 밥 못나 밖에 없어, 그냥 없어. 아무 인색한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자녀를 내팽겨쳐버린 아버지, 용서를 모르는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알코올과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쩔어있는 아버지, 바람을 피운 아버지,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버지 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 확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아버지가 엄하게 겪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와요. 아버지 하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차라리.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분이에요. 성경에 만나는 아버지는 파격적인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서 만난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해본 아버지와 너무 달라요. 그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아버지를 잊었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구약의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업고 그 광야 가운데 지나가신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죠? 내 애미가 젖 먹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하늘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 신적인 장소, 하늘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과 엄격히 구별되죠.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훨씬 넘어서 계신 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들의 하늘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자. 그분은 우리의 아빠시지만 동시에 경외심을 가져야 할 존재. 그래서 그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친밀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경계선을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 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올려지느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인간의 세계, 물질계를 넘어선 세계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이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난해한 일들을 만나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절대 한계를 만나고 그 앞에 우리는 초라해져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 있는 사람을 찾죠. 누가 나의 도움이 되나?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우린 소위 세상에서는 고위층이라고 그래요. 고위층.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높아요, 여러분?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사무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125층밖에 더 되겠어요. 다 하늘 아래예요. 땅이에요. 대단히 높은 고위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 100층, 100몇 층이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보면요 그냥 눈꽃만 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구를 찾을 거냐는 거죠. 아, 요즘 보면 뭐 무속인들, 막 무당들, 뭐 타로 뭐 엄청나게 뭐 이 방송에서도 그냥 조장하는 건지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야단이에요, 야단이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가 해결자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은 통치권을 말한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뭐, 지금은 엄청난 결제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바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은 단순히 친밀하게만 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안에 이 기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깊은 평안과 기쁨이 몰려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특권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인이 되신 이혜령 교수님의 간증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미국에 살던 이 딸 이민아 씨와의 통화를 하는데,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통화를 하는데 이 이혜령 교수가 얘기를 자꾸 딸의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맥상으로는 자기는 아니야.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민아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의 소외를 느끼고 아버지가 집에 있었지만 부재를 느꼈어요. 왜? 아버지는 늘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분. 어린 딸이 가서 좀 놀고 싶어도 아빠하고 좀 놀고 싶은데 얘야 지금 아빠가 바쁘다. 저기 가서 좀 놀고 있어라. 친근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삶의 고난이 막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뭐 암도 걸리고 때로는 막 그냥 시력을 잃어서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맞이했는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지성의

상징인 그 엄청난 지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미국으로 가는 공부하러 결혼하고 검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죠. 여러분, 인생길을 만날 때, 인생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우리의 인생에 함께해 줄, 그 고난을 이기게 해줄, 그 고난의 한가운데 찾아와 줄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 고난을 겪고 외롭고 절망 속에 그의 곁을 지켜주시고 이끄신 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 가운데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인간이 겪는 고난 속에 안으로 그 딸이든 아들이든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 그 고난을 함께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현 교수가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에 자기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열병을 앓듯이 했는데 어머니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어딘가 외출해서 어머니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어머니가 어딘가 겨울에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 찬 손으로 아들의 뺨을 손을 대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바닥과 자기의 피부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 열병과 내 고난에 이 어머니의 그 사랑도 들을 수 없고 고통은 내 혼자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내가 믿었던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민아 목사의 삶 가운데 진짜 아버지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신실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요. 표가 확 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본능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품에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일어난 본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삶이 얼마나 거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죠.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사실 아버지의 필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을 충만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것, 너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정 속에 그분은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쌓여야, 이게 축적이 돼야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지.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님은,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때로는 외로울 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찾아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안에 너무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

0: 신물입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기에 신자된 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보장된 권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어진 특권, 이 특권은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험난한 삶 속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늘 아버지에게로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 접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일상 속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혹하는 자와 수종드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도 우리가 아는 대로 결핍, 배고픔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상황은 줄이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인간이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시간,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수 있는 그 40일 동안의 금식.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서 영적인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40일 금식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금식 끝에 미혹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자에게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모든 것이 먹거리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배고픔이 극심한 상황 속에 떡을 이야기하고 빵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견디왔던 그 순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과 배고픔에 대한 현장과 현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는 것은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한, 다 건너뛴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이니까 쉽게 생각한 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빵은 밀가루로 만듭니다. 밀이 밀가루가 빵이 되기까지 모든 생산 공정을 보면은 이제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파종을 하고 그 밀은 겨울을 나야 합니다.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런 봄이 되면 다시 뿌리가 활착을 하고 그동안 동면 상태에 들어갔던 밀의 뿌리가 활착을 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월 조금 넘어가면 밀 이삭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6월 초순이 되면 밀이 다 익습니다. 그리고 익은 밀을 추수하여서 타작하고 그걸 맷돌에 갈아서